0: Through this article, we can see that Father Mayus held this Taegukgi in very high regard.
1: 만약에 매우사 신부님이 그 태극기를 뭐 하찮게 알았다든지 그걸 버렸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었잖아요. 그걸 자기가 꼭 가지고 있었던 거 그냥. 그래서 그 안창호 선생 부인한테 전달돼가지고 김구 선생의 그 의지, 독립의 의지를 남기게 됐고.
0: The Taegukgi that Premier Kim Gu entrusted to Father Mayus is now designated as treasure number 2141 and is on display at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0: And the person who played a major role in having this taegeuki designated as a treasure is none other than Song Myung-ho.
1: 제가 이제 거기를 가서 물론 다른 문화재원들 같이 가가지고 보니까 첫째 보는 순간에 눈에 그 촉감이 오잖아요. 매우사 신부에게 붙하고 첫머리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내용이 우리 광복에 대한 독립에 대한 의지가 너무 절절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41년 3월 16일 김구 쓰고 그다음에 도장을 꽉 찍어놨어요. 확실하잖아요. 이건 완전 문화재다. 나중에 보물이 국보도 국보도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때 문화재로 처음 돼가지고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거든요. 거기는 태극기 한 장이지만 우리나라 독립의 역사 한 페이지가 딱 담겨 있습니다. 그 태극기 속에는.
0: The 태극기 delivered by Father Mayus to 이혜련. Looking at this flag, one can truly feel the earnest devotion of the independence activists toward Korea's freedom. 파더 메유스 was expelled from China in 1955. 2 years later, in 1957, he came to Korea. As he spent much of his time in Korea within a cloistered monastery, many of his stories remain untold. Yet throughout his stay, he left behind numerous letters to friends and photographs capturing Korea.

0: 도토리를 주워서 그 맷돌로 갈고 방앗간에서 빻고 분쇄기로 빻아서 그 고운 자루에 넣어서 그걸 짜가지고 하루 저녁 8시간 있다가 물 따르고 나서 그 앙금을 녹말 앙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묵을 끓여서 판매를 했던 거죠. 가을에 도토리 나올 때만 잠깐 한두 달, 두세 달 하고 나머지는 저 지금 마냥 그문 닫아놓고 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1일, 그때에서 이제 10월 25일 전으로 하면 딱 끝나요. 그 다음에 늦도토리 떨어지는 거, 그건데 이제 그거는 양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서 가리고 하다 보니까 죽기가 어렵고. 산에 있는 참나무, 거기에서 달리는 게 상수리 도토리거든요. 요거는 입자가 되게 조그만한데, 제주도에서 갖고 온 제주도 도토리예요. 제주도 도토리는 여기 도토리 같지 않고 이렇게 크지 않고 여기 도토리의 반 정도, 쪼마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도토리 모양이 갸름한 까도토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쪽에서. 예, 선비 도토리, 속쓰리. 그 도토리가 녹말이 많이 나오고, 나오는 도토리에 따라서 녹말도 틀려지는 거니까.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도토리 주운 대로 그냥 물에 담궈 놨다가 갖고 오시면 냄새를 맡아보면 뜬내가 나요. 그런 도토리를 갖고 녹말을 빼면 녹말이 당연히 안 좋게 나오죠. 도토리가 일단은 상품이고 좋아야 된다. 어떻게 고운 자루를 사용을 하느냐, 또 밀가루 마냥 아주 곱게 분쇄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녹말이 틀려지는 거죠. 똑같은 도토리를 하게 돼도. 보통 사람들이 입을 자루에다 대고 불었을 때 바람 통과가 잘안 돼요. 그나마 돌아가는 그 기계가 있으니까 이 물하고 같이 해서 도토리에 있는 녹말을 빼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고운 자루에 짜야지 녹말이 좋은 겁니다. 녹말을 갖다가 제가 이 자루에 놓고 짰을 때그 도토리 빠고 나면 나오는 찌꺼기 있잖아요. 그 녹말 속에서 그런 찌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1: 우리 아저씨가 주사 와서 이제 해봤지. 그래가지고 공부를 썼는데, 저기, 몽골 아줌니가 묵밥이나 쏘고 묵밥을 어떻게 쓰느냐니까. 웃어 죽는데, 나는 묵밥을 한장 쓰는 건 밥을 하는 건줄 알았어. 묵은 내가 쏘기는 했는데, 묵밥을 해라 그래서 묵밥이 뭐냐고 그랬더니 묵을 쓸어갖고서는 맛있는 저기에서 타가지고 죽을 밥을 말아먹는 건 되겠잖아. 아유, 그래가지고 얼마나 없었는데.
2: 묵밥입니다. 다른 데서는 묵사발이라고 부르는데 묵만 주는 데지만 저희는 이제 묵밥이라고 그래가지고 묵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묵만 먹으면 건강에는 좋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심이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밥을 말아서 먹는 옛날에는 없이 살았을 때는 묵하고 밥하고를 겸해서 먹으면 밥도 조금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저기 요기를 하는 그런 종류의 저기 메뉴죠. 시골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드셨습니다. 도토리에 대해서도 뭐 상수리가 있고 선비 도토리가 있고 그런 참남에서 나오는 그런 도토리가 있어요. 그것도 종류가 몇 가지 되는데 저희는 상수리는 약간의 뭐라 할까 거칠다고 그럴까 그런 저기가 있어서 상수리를 안 쓰고 선비 도토리를 쓰고 있어요. 선비 도토리는 이렇게 계렴하면서 작아요. 상수리가 많이 들어간 건 묵이 보면은 이게 도토리 묵인가? 그 허얀 묵 있잖아요. 그런 종류 거예요. 얘는 약간 색깔이 짙어요. 그리고 먹었을 때 느낌이 저는 상수리보다 훨씬 선비가 좋아서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옛날에는 산에 가서 주웠잖아요. 그것을 따거나 주거나 털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산에 가서 못 합니다. 법적으로도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건 이제 북한산이에요.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북한산 도토리가 들어오면 가공하는 데서 그걸 들여와서 저희가 가서 보고 선별을 해서 받는 거예요. 30분 이상 젖어야 돼요. 눌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젖어야 되고 아래 위를 섞어줘야 되니까. 안 젖으면 아래 위가 섞지가 않아지니까 계속 젖어야만이 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는 다 손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 기계가 나오고 나니까 양을 조정해서 넣고 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참 편리해졌어요. 그것만 해도 다 돼가면 색깔이 윤기가 좀 나죠. 윤기가 나고 이렇게 주걱으로 이렇게 들었을 적에 그게 농도가 떨어지는 농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이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래요. 주걱을 꽂아서 이렇게 꽂아서 걔가 쓰러지지 않으면 그게 다 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르신들이 금방 썼을 때는 난창난창하고 보들보들보들하죠. 근데 얘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굳으면은 조금 뻣뻣한 기가 있는 거예요. 이 북어 대가리를 쓰게 된 거는 저희는 종갓집이라 그 전에 이게 제사가 많았어요. 그러면 북어를 제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북어를 잘라서 끼워서 쪄요. 그래서 북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사용해서 하니까 훨씬 육수가 맛있더라고요.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팔각하고 제피가 우리가 이제 생선 요리하고 그럴 때 넣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어서 향을 강하게 하면 안 되고 그거의 양에 맞춰서 조금씩 사용하고 있는 거죠. 통에다가 그전에는 저 주머니를 만들어서 벼벼자기에다 넣어가지고 다 넣어서 끓이죠. 처음에 열어야 돼요. 얘를 열어가지고 끓여야만이 여기서 나는 잡내가 날아가요. 중불로 줄여야죠. 끓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중불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끓이는 데는 적어도 4시간은 걸려요. 간장만 넣으면은 너무 검은색도 나고 그 간장의 특이한 맛들이나 약간의 소금하고 비율을 맞추는 게 훨씬 칼칼한 맛을 준다고 그래나? 그런 맛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묵밥 해줬을 땐 김치 꺼내서 송송 썰고 넣고 육수에 이렇게 많이 안 넣었어요. 이렇게 많이 안 넣고 간단하게 이렇게 무라든가 이런 거 넣어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부어서 이렇게 해주셨죠. 김치. 육수도 중요하지만 김치가 제일 맛있어야 돼요. 난창난창하니까 칼이 들어가면 이게 일그적거려요. 그럼 제대로 안 쓸려져요, 얘가.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가지고 1차 앞면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서 눌러서 얘를 이렇게 켜켜로 잘라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썰기 좋게 우리가 배분을 해서 놓고 칼로 썰죠. 이렇게. 이렇게 썰었을 때 예쁘게, 균일하게, 균일하게 이게 이제 묵이 썰리는 거죠. 이렇게. 그냥 저희는 묵 자르는 틀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은 없어요. 요 정도만 넣으면 이렇게 이쁘게 올리고 김을 얹어주죠. 이렇게 참기름 이렇게 되면 묵밥이 완성됐습니다. 약간 묵이 쌉싸름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처음에 와서는 잘 먹지 않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이걸 한 번 먹고 두 번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찾아요.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하고. 그래서 죽보다도 나은 게 저는 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경기도 안성. 이인 아빠가 여기 태어나기는 지금 이곳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는데 아버지 따라서 이제 진천서 학교를 다녔죠. 직장도 진천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집이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고향이니까 들어가서 살자. 이래가지고 집을 짓고 들어온 거죠. 우리 아저씨가 그만두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집을 짓고 이 동네에 대해서 고모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이 동네는 옛날부터 그렇게 자급저기를 위해서 경제력인 것을 하기 위해서 묵을 그렇게 집집마다 다 묵을 만들어서 판매를 시내에 갖다 이렇게 이제 상가에 넘기는 거죠. 무슨 묵을 많이 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제 계절마다 바꿔서 하기는 하지만 주로 뭐 청포묵을 하는 집은 청포묵을 하고 뭐 도토리묵을 하는 집은 도토리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묵장사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늘 마르지 않는 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는 이렇게 다라에다가 도토리를 갖다가 이렇게 담가 놓고 그거를 돌절구에 쪄가지고 이제 이렇게 앙금을 만들어서 묵을 만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고장에서 했던 음식이니 그럼 내가 그걸 갖고 한번 여기서 풀어 나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겨울에는 메밀묵 있잖아요. 메밀묵을 엄마가 해서 동치미 국물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셨고 또 이제 도토리가 났을 때는 도토리 갖고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우리 엄마는 거기다 꼭 밥을 말아서 먹게 했어요. 하는 고장은 여기였지만 먹던 기억은 내가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적에 엄마가 해줬던 거 김치를 썽썽 썰어서 얹어가지고 이렇게 별 양념 안 왔는데도 그렇게 넣으면은 합이 맞으면 맛있더라는 거죠. 엄마한테 엄마 그 묵밥 할 적에 그 전에 밥 말아서 먹었는데 그거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그 전에야 뭐가 있니? 집에 있는 채소 넣어서 끓여가지고 그걸 육수 삼아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김치가 맛있어야 돼. 엄마가 그러면서 좀 시골에서 왜

하지 않은 김치 이렇게 헹궈 그걸로다가 해서 아삭아삭하게 하면 맛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재래시장도 가지만 저기 뭐 여기 같은 농협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많이 가는 편이고 저희는 자급자족이 많아요. 저희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어요. 2월부터 11월까지가 가장 많이들 드셔요. 어버이날이라든가 이런 때는 있잖아요. 자녀분들이 엄마 아들이 뭘 먹을래? 그러면은 우리 집 이렇게 묵밥을 말씀하시면서 어버이날 일주일 동안은 장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많이들 오셔요.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지만 기업에서 기업체 같은 데서 외지에서 손님이 오셨을 적에 많이들 모시고 와요. 엄마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늘 부부가 오셔가지고서는 묵밥을 잡수고 가셨는데, 근데 여기서 밥을 먹고 가면 편안하다. 소화가 잘 되고, 기운이 난다. 그래서 늘 자녀들도 엄마를 모시고 와 잡수고 갔어요. 엄마가 하늘나라 가시고 났는데 자녀들이 삼오제 지내고 다 이리 왔어요. 와가지고 이 묵밥을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던 묵밥이었고, 우리 엄마 이렇게 해서 삼오날이에요. 라고 와서 먹었을 때, 정말 저도 눈물 났어요. 의식주가 우리가 어려울 적에, 많이 사용한 게 이제 들로, 산으로 해서 나오는 생산하는 거를 갖고 먹고 살았으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늘 해먹던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날 나와서 먹는 음식이 된 게.

호박을 삶아서 거기다가 이제 옛날에는 밀가루를 풀었지. 근데 시방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찹쌀을 빻아가지고 거기다가 물에다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같이 섞어가지고서는 끓을 때까지 줬지. 이제 콩 넣고 그렇게 끓여가지고서는 이제 시간이 다르면은 이제 이 호박이 안 다르면 설탕 좀 넣고 소금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끓여서 이제 적당하게 끓으면은 이제 옛날에는 보리하고 밀하고 다 있지. 그거 해서 먹고 살았지. 호박은 언제든지 범벅이라고 하지. 호박죽이라고는 안 나지. 옛날에는 그냥 아무 호박이론 해 먹었지. 그 힘들을 때는. 그런데 아무 호박이로나 이렇게 끓이면은 맛이 없어. 요즘에는 이 단호박이로다가 하지. 아무 걸로나 호박 범벅 안 해요. 단호박 있는 재는 얼마 안될 거요, 밑에. 10년 정도는 되지. 그 옛날에가 없었지. 심어서 하는 거죠. 9월 달에 따지. 9월, 10월에 따. 이 호박이 오래 두면 썩어요. 저장이 힘들어. 이게 호박이. 그래서 겨울에들 이제 시방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살이 쪄서 이렇게 늙으면은 겨울에 많이 해 먹지. 끼니지,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라. 시방 그냥 조금씩 맛으로 먹는데, 옛날에는 이거는 너무 양호하지, 호박범벅은. 뭐, 그냥 쌀도 오다 가다 있고, 그냥 시래기죽에다가 그냥 멀겋게 해서로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해서 먹었지. 그 옛날에 나 시집 오는 께는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그냥 밥한 공기도 안 돼, 남자들. 그러면은 점심에는 고구마 쪄서 또 줘. 그럼 저녁에는 죽을 써. 죽을 쓰면 그렇게 죽

0: 그렇게 진짜 그림자가 왔다 갔다가 쌀이 없어. 어쩌다 했고. 그러려면 죽이 어울려야 쌀인데 어울리더라 않게는 죽이 진짜 남을 일이지 뭐 한마디로. 그렇게 먹고 살았어라고 여자들은 아침에 밥이라고 구경하지 밥 구경을 하덜 못하고 살았어. 그거는 오래돼서 모르지요. 어머니가 해준 거 먹었지 뭐 그때는 어려서는 내가는 안해 먹었지. 내가 이제 이렇게 시집을 오고 이렇게 나이가 먹는 게 이제 내가 쏘서 먹는 거지. 어려서는 어머니가 해줘서 먹었기 때문에 그건 뭐몇몇살 먹어서 먹었다는 건 그건 생각을 못하죠. 할머니 됐겠죠. 오래됐지. 노인네들은 다 알지. 노인네들은, 이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똑같아요, 하는 과정은. 근데 이게 더 딱딱하지, 좀. 이게 좀 딱딱해서 하기가 좀 힘들지, 더.
1: 네, 그럴 것
0: 늙은 호박은 그래도 칼이 쑥쑥 들어가는데, 얘는 안 들어가, 칼이. 방랑콩. 그거는 뭐, 대중 없어요. 밭둑에 나는 동부로다가 넣는 사람도 있고, 이거 강낭콩 넣는 사람도 있고, 팥으로 불고서 팥으로 넣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옛날에는 강낭콩도 밭이 없어가지고 담배만 했기 때문에 강낭콩을 못 해먹고, 팥이 해먹었지. 밭둑에 나는 동부하고, 찹쌀을 불고가지고, 믹서에 갈아가지고, 그걸 넣고서는 이렇게 줬죠. 하기 힘들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좋아하지도 안 하고, 그래서 옛날 사람이나 좋아하지, 요즘 사람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동네 아픈 사람이 있고 밥못 먹고 하면, 그런 이들을 위해서 내가 호박 뭐 쏟아주고, 뭐 그랬지.

조금 맞으면. 익은 거는 보면은 반들반들하고 이 색깔이가 좀 이렇게 삭 파랗더라 안 하고 조금 변해. 약간 적당하게 요만큼하게. 아니 크게 썰어도 되는데 얘 저 빨리 익으려면은 좀 작게 쓰는 게 좋고. 뭐냐, 호박을 삶어. 호박 밥물부터 이렇게 잠기게. 물이 좀 작으면은 더 넣고, 물을 붓고, 호박을 넣고, 콩을 넣고, 끓여서 이제 호박 익으면, 익으면은 이 찹쌀가루를 부어. 그래, 자꾸 지워야지.

그못 먹고 없은 자들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느라고 그렇게 밥도 실컷 못 잡수고 들어가신 게 그게 안 됐어. 죽장사래. 죽장사하면 잘할 기라고 그 소리 더 잘하더라고.

청주 가다 보면 거기 다리가 있어. 그 다리 한 동네인데 동네 이름이 원통이요. 23세. 나는 이제 이 동네로 시집 오고 그 이제 영감은 여기가 고향이고 옛날에 저 아버지가 내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나무 집이 반매로 댕기고 이렇게 해서도 참 그냥 사는데 나는 그냥 밥 해먹는 건 내가 담당이었지. 12살 먹어서부터 밥을 해먹었어 내가. 시집 와서 하는 것 같아. 시집 와서. 23세에 시집 와서 애 낳고 이렇게 하고 했지. 그 친정에서는 그런 건 없니까 했지. 그건 그뚜막에 앉아서 어린 게 그거를 해다가 보면 디과지. 그런 게 그게 어린 게 못하게 하고. 고추 뭐 사러 가서 이제 거기서 사오기도 하고 내가 저 시방 시 받아서 저기 널었어. 이거 하느라고. 그거를 싹을 틔워서 이렇게 키워가지고서 심기도 하고 그래. 3월 달에 저 들에 이제 언덕. 언덕이 되면은 요 밑에다가 호박을 갖다 심지. 올해는 사서 심었어, 호박물을. 거기다 심으면 걔들이 이렇게 언덕을 타고 올라가면은. 단호박은 일찍 따고. 그거는 7월 달에 묽은 호박은 그냥 이렇게 썰어서 배에다 말리면은 그냥 저기 떡해 먹을 때 섞어서 이제 호박구제기 떡이라고 이렇게 그냥 김장할 때 육수 끓이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쌀을 넣고도 끓이고 그랬는데 쌀은 씹어야잖아. 쌀은 거기다 넣고 끓이면은 안 좋아. 밥 먹기 싫어서 그걸 쏘서 이런 데다가 통에다 퍼놓으면 그냥 반 그릇씩 떠서 그냥 그 반찬 음식도 그냥 먹잖아. 약을 맨날 먹는 게 내가 그걸 먹어야 약을 먹고 그걸 안 먹으면 약만 먹으면 속이 부대껴서 그 쉽게 먹느라고 그냥 그건 퍼놓으면 넘어가는 게 먹고 살라고.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맥은 맥은 하다. 맥은 맥은 하. 뿅뿅 하다. 뿅뿅 하.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tadami. Yes, honey. Tadami, tadami, come, come. Yo.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아카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아카니, 아카니, 시고.

0: 그래서 이제 한 2년 동안, 그러니까 1935년, 36년 동안 2년 동안에 정이 들고 공부도 엄청 많이 했대요. 맹자 논어도 다 배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1936년 12월 25일 날 축하이면 그 주교가 신부 서품을 해줘요. 저 묘사 신부한테. 그런데 그날 묘사 신부가 중국을 귀하러 해. 중국인으로. 나 중국인이 되고 싶다. 그래 중국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1: In the 1930s, while Father Mayus was active in China, many significant events were taking place in the country. In 1931, Japan triggered the Manchurian Incident, occupying northeastern China and establishing the puppet state of Manchukuo. Then, in 1937, the Second Sino-Japanese War broke out. Father Mayus paid close attention to China's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 at the time, and h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bringing these events to the wider world. But Father Mayus' attention was not limited to China alone.
2: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Father Mayus really excelled at was his involvement with people like, and one of the things you're interested in is Bishop Yubin.

0: 차례 만났다고 그래요. 만나고 보니까 김구 주석이 이 정도면 믿을만하다. 그렇게 제가 속내를 이제 털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1: With the help of Song Myung-ho, our team was able to locate a newspaper article published in 1941. From this article, we could infer that Kim Gu and Father Mayus had been quite close.

0: Through this article, we can see that Father Mayus held this Taegeuk-gi in very high regard.
1: 만약에 매우사 신부님이 그 태극기를 뭐 하찮게 알았다든지 그걸 버렸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었잖아요. 그걸 자기가 꼭 가지고 있었던 거 그냥. 그래서 그 안창호 선생 부인한테 전달돼가지고 김구 선생의 그 의지, 독립의 의지를 남기게 됐고.
0: The Taegeuk-gi that Premier Kim Gu entrusted to Father Mayus is now designated as treasure number 2141 and is on display at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0: and the person who played a major role in having this taekeuki designated as a treasure is none other than Song Myung-ho.
1: 제가 이제 거기를 가서 물론 다른 문화 지원들 같이 가가지고 보니까 첫째 보는 순간에 눈에 그 촉감이 오잖아요. 매우사 신부에게 붙하고 첫머리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내용이 우리 광복에 대한 독립에 대한 의지가 너무 절절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41년 3월 16일 김무 쓰고 그다음에 도장을 꽉 찍어놨어요. 확실하잖아요. 이건 완전 문화재다. 나중에 보물이 국보도 국보도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때 문화재로 처음 돼가지고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거든요. 예. 거기는 태극기 한 장이지만 우리나라 독립의 역사 한 페이지가 딱 담겨 있습니다. 그 태극기 속에는.
0: The 태극기 delivered by Father Mayus to 이혜련. Looking at this flag, one can truly feel the earnest devotion of the independence activists toward Korea's freedom. 파더 메유스 was expelled from China in 1955. 2 years later, in 1957, he came to Korea. As he spent much of his time in Korea within a cloistered monastery, many of his stories remain untold. Yet throughout his stay, he left behind numerous letters to friends and photographs capturing Korea.

해금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 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 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이제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 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이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계속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토리를 주워서 그 맷돌로 갈고 방앗간에서 빻고 분쇄기로 빻아서 그 고운 자루에 넣어서 그걸 짜가지고 하루 저녁 8시간 있다가 물 따르고 나서 그 앙금을, 녹말 앙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묵을 끓여서 판매를 했던 거죠. 가을에 도토리 나올 때만 잠깐 한두 달, 두세 달 하고 나머지는 저 지금 마냥 그문 닫아놓고 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1일, 그때에서 이제 10월 25일 전으로 하면 딱 끝나요. 그 다음에 느터토리 떨어지는 거, 그건데 이제 그거는 양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서 가리고 하다 보니까 죽기가 어렵고. 산에 있는 참나무, 거기에서 달리는 게 상수리 도토리거든요. 요거는 입자가 되게 조그만한데, 제주도에서 갖고 온 제주도 도토리예요. 제주도 도토리는 여기 도토리 같지 않고 이렇게 크지 않고 여기 도토리의 반 정도, 쪼마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도토리 모양이 갸름한 까도토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쪽에서. 예, 선비 도토리, 속쓰리. 그 도토리가 녹말이 많이 나오고, 나오는 도토리에 따라서 녹말도 틀려지는 거니까. 실고 같은 데서 이렇게 도토리 주운 대로 그냥 물에 담궈 놨다가 갖고 오시면 냄새를 맡아보면 뜬내가 나요. 그런 도토리를 갖고 녹말을 빼면 녹말이 당연히 안 좋게 나오죠. 도토리가 일단은 상품이고 좋아야 된다. 어떻게 고운 자루를 사용을 하느냐, 또 밀가루 마냥 아주 곱게 분쇄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녹말이 틀려지는 거죠. 똑같은 도토리를 하게 돼도. 보통 사람들이 입을 자루에다 대고 불었을 때 바람 통과가 잘안 돼요. 그나마 돌아가는 그 기계가 있으니까 이 물하고 같이 해서

0: 도토리에 있는 녹말을 빼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고운 자루에 짜야지 녹말이 좋은 겁니다. 녹말을 갖다가 제가 이 자루에 놓고 짰을 때그 도토리 빠고 나면 나오는 찌꺼기 있잖아요. 그 녹말 속에서 그런 찌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1: 우리 아저씨가 주사 와서 이제 해봤지. 그래가지고 공부를 썼는데, 저기, 몽골 아줌니가 묵밥이나 쏘고 묵밥을 어떻게 쓰느냐니까 웃어 죽는데, 나는 묵하고 한약 쓰는 건 밥을 하는 건줄 알았어. 묵은 내가 쏘기는 했는데, 묵밥을 해라 그래서 묵밥이 뭐냐고 그랬더니, 묵을 쓸어 갖고서는 맛있는 간 쪽에서 타가지고 죽을 밥을 말아 먹는 건데 했잖아. 아유, 그래가지고 얼마나 없었는지.
2: 묵밥입니다. 다른 데서는 묵사발이라고 부르는데 묵만 주는 데지만 저희는 이제 묵밥이라고 해가지고 묵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묵만 먹으면 건강에는 좋겠지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심이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밥을 말아서 먹는 옛날에는 그 없이 살았을 때는 묵하고 밥하고를 겸해서 먹으면 밥도 조금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저기 요기를 하는 그런 종류의 저기 메뉴죠. 시골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드셨습니다. 도토리에 대해서도 뭐 상수리가 있고 선비 도토리가 있고 그런 참남에서 나오는 그런 도토리가 있어요. 여러 그것도 종류가 몇 가지 되는데 저희는 상수리는 약간의 뭐라 할까 거칠다 그럴까 그런 저기가 있어서 상수리를 안 쓰고 선비 도토리를 쓰고 있어요. 선비 도토리는 이렇게 계렴하면서 작아요. 상수리가 많이 들어간 건 묵이 보면은 이게 도토리 묵인가 그런 그 허얀 묵 있잖아요. 그런 종류 거예요. 얘는 약간 색깔이 짙어요. 그리고 먹었을 때 느낌이 저는 상수리보다 훨씬 선비가 좋아서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옛날에는 산에 가서 주웠잖아요. 그것을 따거나 주거나 털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산에 가서 못 합니다. 법적으로도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건 이제 북한산이에요.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북한산 도토리가 들어오면 가공하는 데서 그걸 들여와서 저희가 가서 보고 선별을 해서 받는 거예요. 30분 이상 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눌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져줘야 되고 아래 위를 섞어줘야 되니까. 안 져주면 아래 위가 섞지가 않아지니까 계속 져줘야만이 예, 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는 다 손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 기계가 나오고 나니까 양을 조정해서 넣고 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참 편리해졌어요. 그것만 해도 다 돼가며 색깔이 윤기가 좀 나죠. 윤기가 나고 이렇게 주걱으로 이렇게 들었을 적에 그게 농도가 떨어지는 농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이 알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래요. 주걱을 꽂아서 이렇게 꽂아서 걔가 쓰러지지 않으면 그게 다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르신들이. 금방 썼을 때는 난창난창하고 버들버들버들 하죠. 근데 얘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굳으면 조금 뻣뻣한 기가 있는 거예요. 이 북어대가리를 쓰게 된 거는 저희는 종갓집이라 그전에 이게 제사가 많았어요. 그러면 북어를 제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북어를 잘라서 끼워서 쪄요. 그래서 북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사용해서 하니까 훨씬 육수가 맛있더라고요.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팔각하고 제피가 우리가 이제 생선 요리하고 그랬을 때 넣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어서 향을 강하게 하면 안 되고, 그거의 양에 맞춰서 조금씩 사용하고 있는 거죠. 통에다가, 그전에는 저 주머니를 만들어서 배부자기에다 넣어가지고, 다 넣어서 끓이지요. 처음에 열어야 돼요. 얘를 열어가지고 끓여야만이 여기서 나는 잡내가 날아가요. 중불로 줄여야죠. 끓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중불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끓이는 데는 적어도 4시간은 걸려요. 간장만 넣으면은 너무 검은색도 나고 그 간장의 특이한 맛들이나 약간의 소금하고 비율을 맞추는 게 훨씬 칼칼한 맛을 준다고 그래나? 아, 그런 맛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묵밥 해주신 김치 꺼내서 송송 썰고 넣고, 육수에 이렇게 많이 안 넣었어요. 이렇게 많이 안 넣고 간단하게 이렇게 무라든가 이런 거 넣어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부어서 이렇게 해주셨죠. 김치. 육수도 중요하지만, 김치가 제일 맛있어야 돼요. 난창난창하니까 칼이 들어가면 이게 일그적거려요. 그럼 제대로 안 쓸려져요, 얘가.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가지고 1차 앞면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서 눌러서 얘를 이렇게 켜켜로 잘라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썰기 좋게 우리가 배분을 해서 놓고 칼로 썰죠. 이렇게 이렇게 썰었을 때 예쁘게 균일하게 이게 이제 묵이 썰리는 거죠. 이렇게 그냥 저희는 묵 자르는 틀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은 없어요. 요 정도 만들면 이렇게 이쁘게 올리고 김을 얹어주죠. 이렇게 참기름. 이렇게 되면 묵밥이 완성됐습니다. 약간 묵이 쌉싸름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처음에 와서는 잘 먹지 않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이걸 한 번 먹고 두 번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찾아요.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하고. 그래서 죽보다도 나은 게 저는 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경기도 안성. 이인 아빠가 여기 태어나기는 지금 이곳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는데 아버지 따라서 이제 진천서 학교를 다녔죠. 직장도 진천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집이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고향이니까 들어가서 살자. 이래가지고 집을 짓고 들어온 거죠. 우리 아저씨가 그만두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집을 짓고 이 동네에 대해서 고모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이 동네는 옛날부터 그렇게 자급저기를 경제력인 것을 하기 위해서 묵을 그렇게 집집마다 묵을 만들어서 판매를 시내에 갖다 이렇게 이제 상가에 넘기는 거죠. 무슨 묵을 많이 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제 계절마다 바꿔서 하기는 하지만 주로 뭐 청포묵을 하는 집은 청포묵을 하고 뭐 도토리묵을 하는 집은 도토리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묵장사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늘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는 이렇게 다라에다가 도토리를 갖다가 이렇게 담가 놓고 그거를 돌절구에 쪄가지고 이제 이렇게 앙금을 만들어서 묵을 만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고장에서 했던 음식이니 그럼 내가 그걸 갖고 한번 여기서 풀어 나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겨울에는 메밀묵 있잖아요. 메밀묵을 엄마가 해서 동치미 국물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셨고 또 이제 도토리가 났을 때는 도토리 갖고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우리 엄마는 거기다 꼭 밥을 말아서 먹게 했어요. 하는 고장은 여기였지만 먹던 기억은 내가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적에 엄마가 해줬던 거 김치를 썽썽 썰어서 얹어가지고 이렇게 편량념 많았는데도 그렇게 넣으면은 합이 맞으면 맛있더라는 거죠. 엄마한테 엄마 그 묵밥 할 적에 그 전에 밥 말아서 먹었는데 그거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그 전에야 뭐가 있니? 집에 있는 채소 넣어서 끓여가지고 그걸 육수 삼아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김치가 맛있어야 돼. 엄마가 그러면서 좀 시골에서 왜 배추 꽉 차지 않은 김치 이렇게 한거 그걸로다가 해서 아삭아삭하게 하면 맛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재래시장도 가지만 저기 뭐 여기 같은 농협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많이 가는 편이고 저희는 자급자족이 많아요. 저희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어요. 2월부터 11월까지가 가장 많이들 드셔요. 어버이날이라든가 이런 때는 있잖아요. 자녀분들이 엄마들이 뭘 먹을래? 그러면은 우리 집 이렇게 묵밥을 말씀하시면서 어버이날 일주일 동안은 장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많이들 오셔요.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지만 기업에서 기업체 같은 데서 외지에서 손님이 오셨을 적에 많이들 모시고 와요. 엄마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늘 부부가 오셔가지고서는 묵밥을 잡수고 가셨는데, 근데 여기서 밥을 먹고 가면 편안하다. 소화가 잘 되고 기운이 난다. 그래서 늘 자녀들도 엄마를 모시고 와 잡수고 갔어요. 엄마가 하늘나라 가시고 났는데 자녀들이 사모제 지내고 다 이리 왔어요. 와가지고 이 묵밥을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던 묵밥이었고, 우리 엄마 이렇게 해서 사모날이에요. 라고 와서 먹었을 때, 정말 저도 눈물 났어요. 의식주가 우리가 어려울 적에 많이 사용한 게 이제 들로, 산으로 해서 나오는 생산하는 거를 갖고 먹고 살았으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늘 해먹던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날 나와서 먹는 음식이 된 게.

0: 호박을 삶아서 거기다가 이제 옛날에는 밀가루를 풀었지. 근데 시방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찹쌀을 빻아가지고 거기다가 물에다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같이 섞어가지고서는 끓을 때까지 줬지. 이제 콩 넣고 그렇게 끓여가지고서는 이제 시간이 다르면은 이제 이 호박이 안 다르면 설탕 좀 넣고 소금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끓여서 이제 적당하게 끓으면은 이제 옛날에는 보리하고 밀하고 다 있지. 그거 해서 먹고 살았지. 호박은 언제든지 범벅이라고 그러지. 호박죽이라고는 안 나지. 옛날에는 그냥 아무 호박이론 해 먹었지. 그 힘들을 때는. 그런데 아무 호박이로나 이렇게 끓이면은 맛이 없어. 요즘에는 이 단호박이로다가 하지. 아무 걸로나 호박 범벅 안 해요. 단호박 있는 재는 얼마 안될 거요, 밑에. 10년 정도는 되지. 그 옛날에가 없었지. 심어서 하는 거죠. 9월 달에 따지. 9월, 10월에 따. 이 호박이 오래두면 썩어요. 저장이 힘들어. 이게 호박이. 그래서 겨울에들 이제 시방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살이 쪄서 이렇게 늙으면은 겨울에 많이 해먹지. 끼니지,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라. 시방 그냥 조금씩 맛으로 먹는데 옛날에는 이거는 너무 양호하지. 호박범벅은 뭐 그냥 쌀도 오다 가다 있고 그냥 시래기죽에다가 그냥 헐겋게 해서로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해서 먹었지. 그 옛날에 나 시집 오는 께는 너무 살기가 힘들어 가지고 아침에 그냥 밥한 공기도 안 돼, 남자들. 그러면은 점심에는 고구마 쪄서 또 줘. 그럼 저녁에는 죽을 쏘. 죽을 쓰면 그렇게 죽이 그렇게 진짜 그림자가 왔다 갔다가 쌀이 없어. 어쩌다 했고. 그러려면 죽이 어울려야 쌀인데 어울리더라 안한 께는 죽이 진짜 남을 일이지, 뭐 한마디로. 그렇게 먹고 살았으라고. 여자들은 아침에 밥이라고 구경하지, 밥 구경을 하들 못하고 살았어. 그거는 오래돼서 모르지요. 어머니가 해준 거 먹었지, 뭐. 그때는. 어려서는 내가는 안해 먹었지. 내가 이제 이렇게 시집으로 오고 이렇게 나이가 먹는 게 이제 내가 쏘서 먹는 거지. 어려서는 어머니가 해줘서 먹었기 때문에. 그건 뭐 몇살 먹어서 먹었다는 건 그건 생각을 못하죠. 할머니 됐겠죠. 오래됐죠. 노인네들은 다 알지. 노인네들은, 이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똑같아요. 하는 과정은. 근데 이게 더 딱딱하지, 좀. 이게 좀 딱딱해서 하기가 좀 힘들지, 더.
1: 네, 그럴 것
0: 늙은 호박은 그래도 칼이 쑥쑥 들어가는데 얘는 안 들어가, 칼이. 방랑콩. 그거는 뭐 대중 없어요. 밭둑에 나는 동부로다가 넣는 사람도 있고, 이거 강낭콩 넣는 사람도 있고, 팥으로 불고서 팥으로 넣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옛날에는 강낭콩도 밭이 없어가지고 담배만 했기 때문에 강낭콩을 못 해먹고, 팥이 해먹었지. 밭둑에 나는 동부하고, 찹쌀을 불고가지고, 믹서에 갈아가지고, 그걸 넣고서는 이렇게 줬죠. 하기 힘들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좋아하지도 안 하고, 그래서 옛날 사람이나 좋아하지, 요즘 사람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동네 아픈 사람이 있고 밥못 먹고 하면, 그런 이들을 위해서 내가 호박, 범벅을 쏟아주고, 뭐 그랬지.

조금 맞으면. 익은 거는 보면은 반들반들하고 이 색깔이 좀 이렇게 파랗더라 나고 조금 변해. 약간 적당하게 요만큼하게. 아니 크게 썰어도 되는데 얘 저 빨리 익으려면은 좀 작게 쓰는 게 좋고. 뭐냐, 호박을 삶어. 호박 밥물부터 이렇게 잠기게. 물이 좀 작으면은 더 넣고, 물을 붓고, 호박을 넣고, 콩을 넣고, 끓여서 이제 호박 익으면, 익으면은 이 찹쌀가루를 붓고. 그러고 자꾸 주어야지.

덩어리가졌어. 줘서야지. 찹쌀가루를 넣고서는 이렇게 한 소금 끓으면은 조금 줄이야, 줄이고서는 자, 한 줌 끓여야 돼. 찹쌀가루를 풀어가지고 저어서 뭐 끓일 때가 얘들이 그냥 끓은 게 아니고 퍽퍽 이렇게 올라와. 퍽퍽 올라와가지고 저으려면 이런 데가 막 그냥 떨어지려면 엄청 뜨겁지, 그 끓은 게. 그때가 나는 제일 힘들더라고, 써보면. 간을 맞춰야지.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어. 제일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이런 거 좋아하지고.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는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니는 막 야단만 쳐. 그래서 정은 없어. 그래도 생각을 한 불쌍이야. 그,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배도 한번 양을 못 채우고, 그냥 손자들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느라고. 그렇게 밥도 실컷 못 잡수고 들어가신 게 그게 안 됐어. 죽장사래. 죽장사하면 잘할 기라고 그 소리 더 잘하더라고.

0: 청주 가다 보면 거기 다리가 있어. 그 다리 안동네인데 동네 이름이 원통이요. 23세. 나는 이제 이 동네로 시집 오고 그 이제 영감은 여기가 고향이고 옛날에 저 아버지가 내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나뭐 나무 집이 반매로 댕기고 이렇게 해서도 참 그냥 사는데 나는 그래서 그냥 밥 해먹는 건 내가 담당이었지. 12살 먹어서부터 밥을 해먹었어, 내가. 시집 와서 한것 같아. 시집 와서. 23세 시집 와서 애 낳고 이렇게 하고 했지. 그 친정에서는 그런 건 없니 그랬지. 그건 부뚜막에 앉아서 어린 게 그거를 해다가 보면 디과지. 그런 게 그게 어린 게 못하게 하고. 고추 뭐 사러 가서 이제 거기서 사오기도 하고. 내가 저 시방 씨 받아서 저기 널었어. 이거 하느라고. 그거를 싹을 틔워서 이렇게 키워가지고서 심기도 하고 그래. 3월 달에 저 들에 이제 언덕. 언덕이 되면은 요 밑에다가 호박을 갖다 심지. 올해는 사서 심었어, 호박물을. 거기다 심으면 걔들이 이렇게 언덕 위로 타고 올라가면은. 단호박은 일찍 따고. 그거는 7월 달에 묽은 호박은 그냥 이렇게 썰어서 배에다 말리면은 그냥 저기 떡해 먹을 때 섞어서 이제 호박구제기 떡이라고 이렇게 그냥 김장할 때 육수 끓이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쌀을 넣고도 끓이고 그랬는데 쌀은 씹어야잖아.
1: 그죠?
0: 쌀은 거기다 넣고 끓이면 안 좋아. 밥 먹기 싫어서 그걸 쏘아서 이런 데다가 통에다 퍼놓으면 그냥 반 그릇씩 떠서 그냥 그 반찬 음식도 그냥 먹잖아. 약을 맨날 먹는 게 내가 그걸 먹어야 약을 먹고 그걸 안 먹으면 약만 먹으면 속이 부대껴서 그 쉽게 먹느라고 그냥 그건 퍼놓으면 넘어가는 게 먹고 살라고.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MENA 속에는 우리의 민족이 있어요. 민중이 있고 결의가 있습니다. 전 누구의 딸이냐면 결의의 딸이죠.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민족을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고, 저는 이러한 십장생을 네, 그려서 저 나라에서 우리 또 할아버지가 오시는 것 같고, 저 하늘에서 아버지가 오시는 것 같은 그 만남의 장이 되고 싶어서 쭉 지금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독립운동가 김홍근, 김병성 애국지사님의 후손, 민학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숙입니다.

김홍근 애국지사님은 저희 할아버지시고 김병성 애국지사님은 저에게는 아버지 되십니다. 저희 김홍근 할아버지는 하동 항일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그 천석이라는 재산을 바치고 비밀결사대를 조성해서 동서남북을 뛰어다니면서 군자금을 모집해서 상해로 건너가서 임시정부 때 의정원으로 역임을 하시다가 일본 외경에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 체포를 당하고 난 다음에 고문으로서 얼마나 힘들게 생을 지내셨는지 고문 후유증으로 45세 때 젊은 나이로 사망하셨습니다. 강복을 보지를 못했어요. 김병성 아버지는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할아버지의 독립운동을 도와주셨습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8개월이라는 형을 살고 아버지는 그 해에 48년 그 해에 돌아가시고 저는 1948

8년생입니다. 7월 달에 태어났는데 저는 유복자로 태어났죠.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셨죠. 딸 3명을 데리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어떤 때는 제가 어머니가 계모인 줄 알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여성으로서의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남자처럼 키웠어요. 어디 가든 당당하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거지가 되어 배가 고파도 공부는 해야 된다. 그리고 교사를 해라.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영리하니까 나라를 살리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배가 고파도 해야 된다. 우리 많이 고팠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그 독립운동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자녀로서, 손자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에 항상 잠겨 있었죠. 아버지 얼굴을 보여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얼굴을 어디서 봤느냐? 추묘 사진전이 있었어요. 경남예술회관에 추경아씨라는 분이 전시를 했는데 김병성으로 쓰여 나도 모르게 그 앞에 사진 앞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바로 인연의 끈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미나를 공부한 지는 한 15년 되네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하동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배아여고 다닐 때도 그 미술 선생님이 항상 너는 미술학과를 가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하듯이 어머니가 교사를 해야 되니까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수학교사를 지내면서 항상 나는 늙어 죽기 직전에 그림을 그려서 그림쟁이가 돼가지고 전시회를 한번 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해가 뜨도록까지 열심히 그려서 사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회를 열었죠. 제가 즐기는 것은 평풍을 주로 많이 그립니다. 평풍 중에서 가장 아끼는 그림은 이 십장생입니다. 그리고 동자도도 있고요. 지금 화해도도 있고 화조도도 있고 일월 부상도도 있고 이 십장생에는 보면은 소나무와 같이 이렇게 인내하고 묵묵히 사계절을 다 푸르고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사슴같이 청아하고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대나무같이 저렇게 꿋꿋하고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름같이 저 세상에서 뭔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용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기도 해서 저는 이 그림을 사랑합니다.

예,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그림을 지금 병풍을 20작품을 만들었는데 제가 마지막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보답달 겸 이거를 병풍을 이리 만들어서 그 병풍 만드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기만 합니다. 죽기 직전에 내가 이것을 전시할 수 있을까? 근데 전시를 그냥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별로 가서 강북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시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누구의 손, 누구의 딸 이러한 이름으로 그 의미를 포함해서 전시를 하고 싶거든요. 투어를 하면서 우리 같은 가족이잖아요. 독립운동을 하신 유족님들은 그 어두운 장막 같은 그 시절에 우리 선조님들이 숨은 선열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래서 작은 보탬이나마 내가 앉아있고 내가 활동하고 있는 이 영역에서 우리는 그 작은 보답이라도 네,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살기 좋습니다. 그러나 분열이라는 것이 너무 문제고 대한민국이 이 잘 사는 이 나라 누구 때문에 잘 살까 그 좀 생각해주는 정치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한민족인데 그것을 분열을 일으키면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길을 우리는 다시는 만났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섞어라! 섰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택견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군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0: A large number of air pollutants are generated in different industrial sites during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waste treatment process. MicroOne has developed highly functional filters that can contribute to tackling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We look into MicroOne, which has specialized in producing industrial filters and emerged as a provider of environmental and energy solutions. MicroOne is located in Cheonan, Chungcheo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developed and produced source materials and parts based on its own skills. It has manufactured and operated facilities for large-scale atmospheric environmental plants. By contributing to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firm has obtained green technology certification.
1: MicroOne은 대기 환경 분야의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기능성 필터와 환경 설비, 그리고 차세대 친환경 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대기 환경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과 같은 유해가스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필터 기술부터 설비, 연구개발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PTFE 멤브레인 녹색 기술 인증 등을 획득하였으며 2025년에는 우수기업 부설 연구소를 인증을 획득하였고 연구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0: MicroOne has developed Asia's first catalytic filter, which can sort out fine dust with micrometer-sized particle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the firm has delivered its products to the steel and cement industries, which produce a huge amount of fine dust.
2: 저희 캐타필 촉매 필터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복합 대기오염 저감 기술입니다. PTFE 멤브레인 필터와 촉매 기술을 결합해 초미세먼지 포집과 유해가스 저감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해 에너지 절감과 운영 효율 향상에 기여합니다. 집진과 탈질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공간 활용성과 유지관리 효율도 높였습니다. 현재 발전소, 소각시설, 산업용 보일러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0: The heat energy recovery equipment is one of the core facilities of the company. The equipment can deal with industrial waste more safely and effectively. And the catalytic filter of the company plays a significant role in operating the facility. Based on the membrane-based technologies and sophisticated designs, the firm has provide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services.
3: 저희 마이크로원의 카타필 촉매 필터는 촉매, 부직포, 멤브레인 소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TFE 멤브레인은 분진을 90% 이상 포집하여 촉매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PTFE 멤브레인은 원료인 PTFE 분말과 윤활제를 혼합한 후 압축, 압출, 압연, 연신, 소결 과정을 거쳐 촉매 필터에 적합한 멤브레인으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촉매 필터 중 촉매 지지체 역할을 하는 PTFE 부직포에 촉매를 코팅합니다. 마지막으로 멤브레인과 촉매가 담지된 PTFE 부직포를 결합하는 합지 공정을 통해 촉매 필터가 완성됩니다.
0: When the exhaust gas passes through the filter, fine dust particles are filtered out. Harmful gases penetrate the catalyst layer and it is purified after going through chemical reactions. A single filter can get rid of dust and harmful gases at the same time. What is more, nitrogen oxide can be converted into nitrogen and water, so the amount of emitted nitrogen oxide can be decreased. Also, it can provide a reduction effect of air pollutant emissions.
2: 마이크로원의 가장 큰 기술 경쟁력은 필터 기술과 촉매 기술을 하나로 융합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집진설비와 탈진설비를 각각 운영해야 했지만 저희 캐터필 촉매 필터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PTFE 멤브레인 필터와 촉매 코팅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집진 성능과 안정적인 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0: Micro One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develop future environmental technologies. It has accelerated researches on dust collecting systems, as well as methods that can reduce the emissions of harmful gases and carbon dioxide.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developing materials that can provide stable operation even under difficult environmental conditions.
2: 저희 마이크로원 연구소는 저온 환경에서도 질소 산화물 저감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촉매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HCN 등 다양한 유해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차세대 촉매 연구와 현장 실증 과제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촉매 필터에 최적화된 PTFE 멤브레인 개발을 통해서 성능과 내구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으며 반도체, 2차전지, 수처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소재 연구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by advancing into the Taiwanese waste incineration market, which has been highly regulated. By fulfilling the strengthened emission standards, it has thoroughly managed the concentration level of the waste materials.
1: 저희 마이크로원은 지속 가능한 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대기환경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EPTFE 멤브레인과 촉매 필터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오염물질 저감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IoT와 AI를 활용한 스마트 환경 설비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친환경 솔루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0: Micro One has suggested innovative solutions that can better preserve atmospheric environment.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ies.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오늘의 팬분은 어떤 분이 오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2: 오늘의 글로벌 팬분은
1: 과연 기대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제가 캐나다에서 온 에밀리입니다.
1: 네.
4: 캐나다에서 오셨군요.
3: 가본 적 있어요?
1: 캐나다요?
4: 한 번도 없어요, 저는.
1: 나 캐나다 눈 가보고 싶다.
3: 이뻐요.
4: 이뻐요.
3: 근데 조금 지루해요.
4: 진짜요?
5: 네. 아이돌 메이커는 또 어쩐 일로 찾아오셔 주셨나요?
3: 아, 제가 이제 40대 되고 새로운 출발 시작하고 싶어요.
1: 새로운
3: 네.
1: 출발?
3: 출발. 제가 최근에 싱글 다시 돌싱.
1: 그럼 싱글.
3: 그래서 네. 제가 그냥 완전 내 스타일로 살고 네. 싶고 좀더 이쁜 삶 있고 싶고
1: 그만 뭔지 알죠?
4: 그만
1: 이제부터 자유.
3: 자유도.
4: 자유, 자유. 네.
1: 자유. 그리고 맞아요. 내가 여태까지 이런 협의해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4: 하고 싶은 대로. 맞아요. 나를 찾아서 오늘
1: 나를 찾아서.
4: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는 걸로.
1: 제가 좀 잘 알아요?
3: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고윤정 배우님처럼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1: 정말 오늘 메이크업 좀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4: 너무 좋은데요?
1: 일단은 또 네. 마스크팩부터 일단 들어가면서
4: 혹시 평소에 피부 고민 같은 거 있으세요?
3: 엄청 많아요.
4: 엄청 많아요.
3: 끝이 없어요. 40대 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1: 저 알아요.
3: 40대?
1: 저는 30대 후반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뭐 주름은 기본 네. 고민이죠. 네. 노화가 네. 이제 본격 시작이 되고 피부에 수분도 싹 없어지잖아요.
3: 평생 동안 낙스가 엄청 심했는데 또 심해졌고 그리고 발자 주름 실리프팅 몇 번 했고 필러도 넣고 그래도 다시 또 생겨요.
1: 실리프팅이랑 필러를 자꾸 넣는데도 자꾸 생겨요?
3: 계속 생겨요.
4: 강아지 혹시 키우세요?
3: 세 마리.
1: 세 마리나?
3: 애 세 명. 강아지 세 마리. 그래서 애색. 정신 없어.
4: 그럼 뭔가 새 출발을 위해서 원하는 약간 스타일이 있으세요, 요즘?
3: 와우, 관리 엄청 잘 하는 40대. 그런 느낌?
1: 그럼 20대는 어려우니까 30대로 돌아갑시다.
3: 오케이.
1: 30대 초반.
4: 30대로?
3: 좋아요.
6: 일단 에센스로 촉촉하게. 그다음에 프라이머.
1: 근데 잔주름은 그렇게 없으신 것 같아. 관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구나.
3: 피부과에 살 수 있으면 좋겠어.
1: 살짝 다크서클 보정을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컨실러가 필요하고
7: 빨간색이에요? 주황색?
1: 붉은색입니다.
4: 붉은색?
1: 오늘 제가 몇 개 조색을 해서
6: 색을 아주 얇게 살짝만 올렸는데 지금 푸른기가 확 없어졌죠? 네.
1: 결국에는 얼굴에 푸른기를 살짝 덮는 게 또 나이 먹으면 되게 중요해요. 반대쪽도 푸른기가 있는 곳을 위주로 아주 얇게 조금씩 얇게 올릴 거예요. 코 주변에 약간 혈관 비침 이런 것도 한번 이게 막상 올리면 초록색 같지가 않잖아요?
7: 네. 쌤님 손에 올렸을 때는
1: 초록이죠.
7: 올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초록인데
1: 이게 멀쩡한 피부에 올리면 초록으로 보이지만 붉은기가 있는 피부에 올리면 그 초록이 색을 잃어버리면서 중간 톤이 되는 거죠. 뉴트럴라이즈 그리고 붉은기 살짝 얼굴에 톤을 잡아주는 거예요. 보색 이론들을 잘 쓰면은 피부의 그런 단점들, 색소들을 좀 잘 커버할 수가 있어요.
7: 근데 그 전이랑 다르게 약간 이번엔 피부의 두꺼움을 좀 확실히 죽이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주름 많은 피부일수록 화장이 두껍게 올라가면요, 주름에 다 낍니다. 굉장히 얇고 매트하게 밑에는 깔아줘야지 피니쉬는 글로우하게 속은 이제 움직이지 않게. 이제 베이스 작업을 했고요.
6: 촉촉한 파데에 살짝 커버력을 더할 수 있는.
1: 동안 또 너무 매트하면 좀 별 볼륨이 안 살거든요. 촉촉해야 볼륨이 좀 살기 그저, 때문에 그저. 촉촉한 파데를 빛이 나는 파데를 올려볼게요. 이제 매트하게 좀 이렇게 여기만 매트하게 해놓고 촉촉한 파데에다가 고정력을 올릴 수 있는 컨실러를 좀 섞어서 얼굴 중앙을 위주로.
7: 혹시 이런 것도 드셔보셨어요? 한국 음식 중에 좀 약간 난이도 높은 음식들.
8: 한국 음식 거의 다 좋아해요. 그냥 번데기만.
7: 번데기는 왜요? 진짜 맛있는데.
1: 번데기 뭐야?
8: 네.
1: 번데기 어떻게 먹을 수 있어?
7: 아, 저 진짜 잘 먹는데.
1: 저도 음식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서 번데기 못 먹어요.
7: 되게 고소해요, 근데.
1: 고소해요?
7: 네, 고소해요. 번데기는 좀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
1: 번데기가 귀엽다고?
7: 납작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1: 일단 1차 커버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눈화장 들어가 볼 건데요. 내가 자주 하는 메이크업을 하면 돼. 내가 아주 요즘 다크서클이랑 눈에 푹 들어간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쓰는 컬러들이 있어요.
7: 근데 또 윤정님은 색조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좀 고급스러운 느낌?
1: 이런 느낌을 좀 써볼게요. 프라이머 조금 눈에, 눈두덩이에. 자, 위에 봐주세요. 붉은 톤.
7: 붉은 톤. 혹시 애교살인가요?
1: 요거는 눈 밑에 푸른 다크서클을 커버하는 용도예요. 혈색을 잡아주는 조금 더 밝은 색깔. 눈 주변에 한번 푸른 느낌 없애고 이렇게 하면 섀도우를 바른 거라기보다는 눈에 푸른 느낌을 좀 걷어내서 발그레한 그런 눈두덩이를 만드는 게 목표죠. 그래서 반대쪽이랑 좀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살짝 피치톤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쪽이랑 다르게 생얼 같은데 뭔가 좀 푸른 느낌이 좀 가려졌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피치톤을 쭉쭉쭉쭉 올려주고
6: 밝은 톤으로.
7: 전에는 뭔가 여기 브라운 깔고 뭐 어둡게 하고 좀 음영을 위주로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되게 넓게 바르시는 것 같아요.
1: 네. 어떤 위치를 잡는 거라기보다는 피부톤을 다 커버하는 느낌이라서 넓게 여기까지 그래요. 그라데이션으로 그냥 잠깐 계속 그냥 톤만 핑크핑크하게. 작은 브러쉬로 이제 조금 더 어두운 컬러 눈 밑에 이제 조금 더 좀 좁은 부위를 잡을게요. 윤정님도 애교살이 있나요?
7: 네. 애교살은 한국 메이크업에선 없어서
1: 빠질 수가 없군요. 네. 이 전체 시리즈 이름을 애교살 KBT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7: 애교살도 약간 동안 메이크업의 꿀팁 중에 하나인가요?
1: 완전.
7: 완전?
1: 네, 완전.
7: 약간 두꺼울수록 좀 더 귀여움이 추가되는 거죠?
1: 그쵸, 아무래도 중안부가 더 짧아지다 보니까.
7: 그 섀도우 위에다가 올리시는 거예요?
1: 맞아요. 펄을 너무 반짝이는 거 말고 좀 적당한 펄이 좋겠습니다. 아이라인은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만 빼야 될 것 같네요. 너무 빼면 갑자기 화장한 티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일단은 속눈썹 사이사이를 먼저 메꾸고 자연스럽게 한슬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아이라인 위로 조금 올라가면서 어두운 음영을 좀 담아볼게요. 전체적으로 무드를 조금 통일하는.
7: 제일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뭔가 이건 꼭 추천해주고 싶다. 한국에 놀러 온 사람들한테.
8: 피부과.
1: 아니 여기 오실 게 아니고 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8: 메디컬 요인.
1: 크림 블러셔 사용해볼게요. 핑크랑 오렌지를 좀 섞었는데.
7: 블러셔도 위치에 따라서 또 느낌이 완전 바뀌죠?
1: 많이 바뀌죠. 오늘은 지금 밑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7: 네.
1: 그런 느낌으로 중안부를 좀 짧아 보이게 하는 쉐딩도 약간 밝은 톤. 아, 이것도 조금 써야겠다. 살짝 어두운 걸로는 이제 얼굴 사이드 쪽으로 가볼게요. 음영을 잡아주되 펄이 들어간 컬러로 이제 여기 볼륨을 좀 잡아주는 거죠. 아, 이 크림 느낌 그대로 하이라이터도 갔으면 좋겠는데 하이라이터가 크림이 없나? 하이라이터를 크림을 안 갖고 왔네. 없으면 또 만들어야지, 립밤으로.
7: 립밤.
1: 오늘은 립밤이랑 섀도우를 섞어볼 거예요.
7: 네.
1: 자, 크림 하이라이터 완성됐습니다.
7: 오, 확실히 근데 광이 다르네요, 올리니까.
1: 그러니까 이 또 볼륨이 되게 중요해요, 진짜.
7: 그럼 크림 블러셔 올린 그 위쪽에다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1: 그쵸. 털을 좀 짧아 보이게 쉐딩해 볼게요.
9: 방법이 있나요?
1: 짧아 방법이 보이면.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다 쉐딩을 넣기보다는 밑에 쪽을 조금 어둡게 코가 좀 작아 보이게 중간에 한번 끊어주는 거죠.
9: 오, 신기한데.
1: 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이라이터가 일자로 딱 있으면은 코가 길어 보이기 때문에 코가 짧아지면 중안부가 짧아 보이기 때문에 동안에 가까워질 수 있죠. 입술 밑에도 살짝 하면 입술이 도톰해 보이게 베이지 컬러로 조금 확장을 할게요. 또 인중이 조금 기셔가지고 위로 좀 많이 올릴게요, 립을.
9: 이런 컬러가 예쁠 것 같아요.
1: 좋아요, 좋아요. 그대로 두 가지를 좀 섞어서 이거 예쁘다. 토끼 같은 느낌이네.
9: 밑에 올리신 컬러랑도 뭔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0: 언제 오시는지 기다려볼까요? 대박.
1: 안녕하세요.
2: 완전 느낌이 또 새로워요.
1: 또 왔어요.
0: 제가 약속드린 30대 초반의 룩이 나왔네요.
1: 완전 레이디 느낌.
0: 오늘 눈 주변에 있는 푸르딩딩한 혈색 같은 거를 붉은 톤으로 덮었던 메이크업이고요. 그리고 래쉬나 아이라인도 약간 한국 스타일. 그리고 언더에 애교살. 립 컬러도 고윤정님이랑 비슷하게 코랄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3: 그 옷 뭔가 무드랑 헤어 무드도 약간 고윤정님 많이 하시는 느낌이어가지고 메이크오버 된 느낌 완전.
1: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내 집으로 맨날 오세요.
3: 사실 저는 한국인이지만 여긴 처음 와봐요. 이런 느낌의 카페라고 해야 되죠?
1: 제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
3: 꼭 와야 돼요.
1: 네.
0: 와 대박 온다.
3: 아 이렇게.
4: 와. 와. 대추차고요. 아.
0: 와. 산삼.
4: 다양한 산삼 차고요.
0: 이걸 먼저 먹을까요? 이게
3: 한 번도 안 먹어.
0: 어린이 산삼인가 봐.
3: 처음이에요.
0: 처음 먹어.
1: 매운 당근. 매운 당근.
3: 매운 당근.
0: 우와! 너무 쓴데?
1: 괜찮아요.
0: 진짜 이거 먹는 거
3: 매운데요? 아, 그냥 매운 당근.
1: 매운 당근 같은.
0: 와, 이거 맛있다.
1: 맛있네요.
3: 근데 진짜 좋아하시네. 잘 드시네.
0: 언니가 달라.
3: 건강한 곳에 데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1: 제가 40살인데 새로운 출발 시작할 수 있어요. 진짜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오늘.
0: 이게 뭐지?
3: 뭐예요? 이거 진짜 뭐예요?
0: 깜짝 놀랐다.
3: 감사합니다.
0: 와 너무 귀여워. 찐님 박재리 다음에 또 봐. 와 대박. 와 너무 감동인데? 네, 지금 아이돌 메이커 7회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양한 외국인 분들의 얼굴에 메이크업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처음이어서 되게 많은 걸 배웠고요. 아, 생각보다 이 K-뷰티를 알리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활동이구나. 그리고 또 제니님과 만나서 열몇 살 차이에 나이 차이를 극복을 하면서 제니님의 시선으로도 이제 메이크업을 해석하고 되게 도움도 너무 많이 받았고
3: 되게 다양한 글로벌 팬분들이 다양한 팬덤을 또 가지고 계셨잖아요. K-POP 아티스트분들을 되게 좋아해 주셔서 또 너무 좋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재밌는 꿀팁 같은 걸 또 많이 신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웠고 팬분들도 뭔가 되게 정보를 얻어가는 모습이어가지고 너무 저도 재밌었습니다.
0: 시청을 지금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분명히 시즌2로 돌아올 예정이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1: 네. 안녕. 바이바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3: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4: 네.
3: 어떤 게 나 있어요?
4: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3: 너무 맛있어요.
4: 네, 맛있어요.

0: Through this article, we can see that Father Mayus held this Taegeuk-gi in very high regard.
1: 만약에 매우사 신부님이 그 태극기를 뭐 하찮게 알았다든지 그걸 버렸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었잖아요. 그걸 자기가 꼭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안창호 선생 부인한테 전달돼가지고 김구 선생의 그 의지, 독립의 의지를 남기게 됐고.
0: The Taegeuk-gi that Premier Kim Gu entrusted to Father Mayus is now designated as treasure number 2141 and is on display at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0: And the person who played a major role in having this taegeuki designated as a treasure is none other than Song Myung-ho.
1: 제가 이제 거기를 가서 물론 다른 문화재연들 같이 가가지고 보니까 첫째 보는 순간에 눈에 그 촉감이 오잖아요. 매우사 신부에게 붙하고 첫머리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내용이 우리 광복에 대한 독립에 대한 의지가 너무 절절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41년 3월 16일 김구 쓰고 그다음에 도장을 꽉 찍어놨어요. 확실하잖아요. 이건 완전 문화재다. 나중에 보물이 국보도 국보도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때 문화재로 처음 돼가지고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거든요. 거기는 태극기 한 장이지만 우리나라 독립의 역사 한 페이지가 딱 담겨 있습니다. 그 태극기 속에는.
0: The 태극기 delivered by Father Mayus to 이혜련. Looking at this flag, one can truly feel the earnest devotion of the independence activists toward Korea's freedom. 파더 메유스 was expelled from China in 1955. 2 years later, in 1957, he came to Korea. As he spent much of his time in Korea within a cloistered monastery, many of his stories remain untold. Yet throughout his stay, he left behind numerous letters to friends and photographs capturing Korea.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자양동 살았었는데 저녁 때 약간 이렇게 이 동네 항상 이렇게 따릉이 타고 산책하는 길이었거든요. 우리 청담대교 야경이 생각보다 꽤 괜찮아서 이렇게 맥주 한잔 하기 되게 좋았던 곳이에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오, 돗자리 공짜. 순살 두 마리 세트. 배달비 공짜, 오예. 이따가 저녁으로, 점심으로 이거 먹을까봐요. 여기 포토스팟이라고 합니다.

수업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유리가 있네. 이게 뭘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이 길을 그리면서 사색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신기하게 이렇게 고립된 공간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이게 폐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리로 바깥이 보이기도 하고 하늘은 뚫려 있고 근데 이 돌과 약간 마주해야 되는 이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주하려면 어쨌든 그려야 되니까 한번 마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꽃들을 좀 많이 보게 될 것 같고 꽃이나 이파리를 보게 될 것 같은데 걔네들은 좀 더 자세히 보고 세밀화처럼 좀 그려야 된다면 풍경은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한 장면을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면을 담는 게 좀 더 구도가 좀 더 필요하긴 하고 얘네들은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파리 하나하나 뭐 아니면은 꽃잎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것들을 여러 개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인나무 되게 커서 그늘 아래에 한번 돗자리를 펴보겠습니다. 뷰도 좋아. 치킨을 시켜 먹어야 되겠는데. 순살 두 마리, 세 마리, 뭐 이렇게 많은 것들. 우선 순살 한 마리.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뚝섬한강공원인데요. 네, 저기 순살 파닭 한 마리 세트 9? 요거 하나. 9번 후라이드요. 네. 배달존이 있대요. 예전에는 여기까지 그냥 다 해다 줬는데, 배달존.

인천공항 접근이 좋은 곳에서 살았었는데 이게 휴일이나 뭐 아니면 평일 저녁 같은 때에 와서 그냥 한강을 우선 쳐다보고 있는 것도 좋고 아니면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쉽게 도심에서 나와서 이렇게 머리를 비우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서울에서 사실 한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아. 원래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을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림 그리면서부터 식물을 좀 이렇게 그려보면 이파리 모양을 그리고 났더니 다음에 그 식물을 만났을 때 걔가 내가 그려보내면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우게 된 이파리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이 조금 관심이 생겼고 나무도 이제 그리다 보면 수종에 따라서 생긴 게 다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이파리 모양에 따라서 나무 전체의 모양이 되게 달라져요. 예를 들면 화렵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파리가 동그랗고 넓으니까 그 넓은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모양 자체도 이렇게 약간 동그란 느낌이 있고요. 침엽수는 다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뾰족뾰족한 것들을 이파리를 가까이도 가서 보고 멀리서도 와서 이렇게 보고 그리면 그거 자체의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사실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나무 색깔은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게 어둡고 밝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 난 이파리 그리고 조금 오래된 이파리 조금 말라가는 이파리마다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스프링 그린이나 옐로 메이 그린 같은 이런 연두색 계열의 것들은 이제 해를 받거나 아니면 새로 난 이파리들의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햇빛에서 가려져서 어두운 쪽에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이제 갈색으로 넘어가는 종류의 그런 이파리들은 뭐 제가 쓰는 걸로는 말라카이트 그린이나 다크셉 그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흑색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색깔인데 이거 자체로 되게 매력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연이 담고 있는 색깔이 너무 다양한 거죠. 같은 초록색이라고 해도 약간 따뜻한 종류의 초록색과 약간 차가운 종류의 초록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색연필에는 대부분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색깔들을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색깔들이 필요해지네요. 근데 특히 초록색은 그때마다 초록색의 범위를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봄에 나온 이파리, 새로 나온 이파리들의 색깔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로 표현하니까 되게

정원이 있어서 이런저런 꽃이 되게 많아요. 다양한 꽃이 있는데 양귀비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색깔은 아니고 색연필이 딱히 이 색깔이 없네요. 마커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렬한 색깔들, 비비드 색깔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색깔들 오늘 되게 다양하게 봤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색깔들을 색연필이랑 같이 노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조성된 정원이 10월 초까지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아마 꽃이 뭐 졌다 폈다, 다른 꽃이 졌다 폈다 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초록색의 다양함과 꽃들의 색깔들의 다양한 것들을 그냥 산책 나와서 보셔도 좋겠지만 색연필 한번 가지고 나오셔서 그 색연필에 맞는 꽃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려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맛있는 냄새. 아, 빨리 기름 떡볶이를 먹고 싶어요. 어, 승준 씨.
1: 와이어 씨, 지금 어디예요?
0: 아, 네, 지금 통일시장이에요.
1: 시장에서 지금 뭐 해요?
0: 통일시장에서는 엽전으로 음식을 살 수 있어요. 엽전은 옛날 돈이에요. 기름 떡볶이를 먹을 거예요.
1: 기름 떡볶이요?
2: 부러워요.
0: 승준 씨는 뭐예요?
2: 저는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0: 아, 승준 씨, 가봐야겠어요. 다시 전화해요.
2: 네, 맛있게 먹어요.
0: 어, 기름 떡볶이 얼마예요?
3: 8개.
0: 엽전 8개. 네,
3: 해드릴게.
4: 와이어 씨, 지금 뭐예요?
0: 엽전으로 기름 떡볶이를 사는 중이에요. 효진 씨는 뭐예요?
4: 저는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3: 여기 있어요. 이건 덤이에요.
0: 어, 우와, 감사합니다. 효진 씨, 이거 봐요.
4: 우와, 맛있겠다. 제가 지금 갈게요.
0: 맛있어.
5: On today's episode of K-Chat Travel in Korea, Wyatt went to eat 기름 떡볶이. 기름 떡볶이 is fried in oil and doesn't come with the sauce like regular 떡볶이. And Tongin traditional market is famous for 기름 떡볶이, and the 기름 떡볶이 he ate looked amazing. Right, so Seungjun called Wyatt, who was traveling on his own. If you're curious where someone is, like Seungjun was, you can ask, 지금 어디예요? Then, if you happen to be in the market like Wyatt was, you can say, 지금 시장에 있어요. Or, 지금 시장이에요. 효진 also called Wyatt to ask what he was up to. To say that in Korean, you say, 지금 뭐해요? To tell someone about what you're doing right now, you can say, 뭐 있어요? Or, 는 중이에요. For example, if you're buying 기름 떡볶이 in the market, it's 시장에서 기름 떡볶이를 사고 있어요. Or, 기름 떡볶이를 사는 중이에요. If you are listening to music at home, you can say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Or, 음악을 듣는 중이에요. How would you say you are watching a movie at home? Exactly. You can say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or 영화를 보는 중이에요. It's not that hard, right? The people in traditional Korean markets always try to give you a little extra on top of what you ordered. And this is called 덤 문화. Now that there are fixed prices, 덤 문화 and deals are mostly disappearing. So, of course, it feels good when you get an extra large serving like our protagonist, Wyatt. Now, let's work on your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0: 지금 시장이 있어요. 지금 시장이에요. 시장에서 기름 떡볶이를 사고 있어요. 기름 떡볶이를 사는 중이에요.
2: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음악을 듣는 중이에요.
4: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영화를 보는 중이에요.

0: 오늘 어디 가요?
1: 세종대왕 전시관에 가려고 해요.
0: 세종대왕 전시관이요?
1: 근데 가는 길은 몰라요. 어떻게 가요?
0: 잠깐만요. 걸어서 가거나 버스로 갈 수 있어요.
1: 그럼 걸어서 갈까요?
0: 좋아요.
1: 오! 세종 이야기. 와. 와. 효진 씨.
0: 네?
1: 저는 세종대왕을 좋아해요. 저 이거 보려고 한국에 왔어요.
0: 그래요?
1: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효진 씨와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
0: 네, 맞아요.
1: 와, 멋있다.
0: 여기에도 세종대왕이 있어요.
1: 오, 그러네요? 오, 저도 한번 봐도 돼요? 오, 저도 몰랐어요. 세종대왕을 인터넷으로 더 공부하려고 해요.
0: 네, 좋은 생각이에요.
1: 와, 더운데 우리 음료수나 마실까요?
0: 그럴까요? 그건 주세요.
1: 이거는 이걸로.
2: 세종, the four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was renowned for his concern for his people. Upon ascending the throne, he made significant advancements in politics, the economy, defense, and culture. In particular, after extensive research, he proclaimed what we now know as Hangul to be called 훈민정음. It was made so that ordinary people at the time could easily learn to write. Now, let's go over today's Korean expressions. To say that you plan to do something or explain the reason you're doing something, add 려고. For example, if you plan to visit the King Sejong Exhibition Hall, you can say 세종대왕 전시관에 가려고 해요. To say the reason you came to Korea was to see the King Sejong Exhibition Hall, you say 이거 보려고 한국에 왔어요. How would you say you plan to study more about King Sejong online? That's right. You would say 인터넷으로 더 공부하려고 해요. One more thing. To express when someone can or cannot do something, use 을 수 있다. For example, when Hyojin mentioned they could ride the bus, he said 버스로 갈 수 있어요. Also, when choosing from a number of things or listing things, use verb 거나 or noun 나. For example, to express the choice you can make between walking or biking, you can say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Okay, then how would you say you can take the bus or subway? It would be 버스나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And how would you say you can walk or take the bus? That's right. It's 걸어서 가거나 버스로 갈 수 있어요. All right, let's practice what we learned today.
0: 인터넷으로 더 공부하려고 해요.
1: 버스로 갈 수 있어요.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버스나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0: 걸어서 가거나 버스로 갈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요.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미나 속에는 우리의 민족이 있어요. 민중이 있고 결애가 있습니다. 전 누구의 딸이냐면 결애의 딸이죠.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민족을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고, 저는 이러한 십장생을 네, 그려서 저 나라에서 우리 또 할아버지가 오시는 것 같고, 저 하늘에서 아버지가 오시는 것 같은 그 만남의 장이 되고 싶어서 쭉 지금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독립운동가 김홍근, 김병성 애국지사님의 후손, 민학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숙입니다.

김홍근 애국지사님은 저희 할아버지시고 김병성 애국지사님은 저에게는 아버지 되십니다. 저희 김홍근 할아버지는 57세 때 처음으로 하동 항일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그 천석이라는 재산을 바치고 비밀결사대를 조성해서 동서남북을 뛰어다니면서 군자금을 모집해서 상해로 건너가서 임시정부 때 의정원으로 역임을 하시다가 일본 외경에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 체포를 당하고 난 다음에 고문으로서 얼마나 힘들게 생을 지내셨는지 고문 후유증으로 45세 때 젊은 나이로 사망하셨습니다. 강복을 보지를 못했어요. 김병성 아버지는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할아버지의 독립운동을 도와주셨습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8개월이라는 형을 살고 아버지는 그 해에 48년 그 해에 돌아가시고 저는 1948년생입니다. 7월 달에 태어났는데 저는 유복자로 태어났죠.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셨죠. 딸 3명을 데리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어떤 때는 제가 어머니가 계모인 줄 알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여성으로서의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남자처럼 키웠어요. 어디 가든 당당하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거지가 되어 배가 고파도 공부는 해야 된다. 그리고 교사를 해라.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영리하니까 나라를 살리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배가 고파도 해야 된다. 우리 많이 고팠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그 독립운동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자녀로서, 손자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에 항상 잠겨 있었죠. 아버지 얼굴을 보여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얼굴을 어디서 봤느냐? 추묘 사진전이 있었어요. 경남예술회관에 추경아씨라는 분이 전시를 했는데 김병성으로서 나도 모르게 그 앞에 사진 앞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바로 인연의 끈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미나를 공부한 지는 한 15년 되네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하동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배아여고 다닐 때도 그 미술 선생님이 항상 너는 미술학과를 가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하듯이 어머니가 교사를 해야 되니까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수학 교사를 지내면서 항상 나는 늙어 죽기 직전에 그림을 그려서 그림쟁이가 돼가지고 전시회를 한번 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해가 뜨도록까지 열심히 그려서 사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회를 열었죠. 제가 즐기는 것은 평풍을 주로 많이 그립니다. 평풍 중에서 가장 아끼는 그림은 이 십장생입니다. 그리고
동자도도 있고요. 지금 화해도도 있고 화조도도 있고. 일월 부상도도 있고. 이 십장생에는 보면은 소나무와 같이 이렇게 인내하고 묵묵히 사계절 다 풀고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사슴같이 청아하고 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대나무같이 저렇게 꿋꿋하고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름같이 저 세상에서 뭔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용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기도 해서 저는 이 그림을 사랑합니다.

예,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그림을 지금 병풍을 20작품을 만들었는데 제가 마지막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보답도 할 겸 이거를 병풍을 이리 만들어서 그 병풍 만드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기만 합니다. 죽기 직전에 내가 이것을 전시할 수 있을까? 근데 전시를 그냥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별로 가서 강복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시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누구의 손, 누구의 딸 이러한 이름으로 그 의미를 포함해서 전시를 하고 싶거든요. 투어를 하면서 우리 같은 가족이잖아요. 독립운동을 하신 유족님들은 그 어두운 장막 같은 그 시절에 우리 선조님들이 숨은 선열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래서 작은 보탬이나마 내가 앉아있고 내가 활동하고 있는 이 영역에서 우리는 그 작은 보답이라도 네,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살기 좋습니다. 그러나 분열이라는 것이 너무 문제고 대한민국이 이 잘 사는 이 나라 누구 때문에 잘 살까 그 좀 생각해주는 정치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한민족인데 그것을 분열을 일으키면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길을 우리는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A large number of air pollutants are generated in different industrial sites during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waste treatment process. MicroOne has developed highly functional filters that can contribute to tackling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We look into MicroOne, which has specialized in producing industrial filters and emerged as a provider of environmental and energy solutions. MicroOne is located in Cheonan, Chungcheo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developed and produced source materials and parts based on its own skills. It has manufactured and operated facilities for large-scale atmospheric environmental plants. By contributing to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firm has obtained green technology certification.
1: MicroOne은 대기 환경 분야의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기능성 필터와 환경 설비, 그리고 차세대 친환경 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대기 환경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과 같은 유해가스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필터 기술부터 설비, 연구 개발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PTFE 멤브레인 녹색 기술 인증 등을 획득하였으며 2025년에는 우수기업 부설 연구소를 인증을 획득하였고 연구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0: MicroOne has developed Asia's first catalytic filter, which can sort out fine dust with micrometer-sized particle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the firm has delivered its products to the steel and cement industries, which produce a huge amount of fine dust.
2: 저희 캐타필 촉매 필터는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복합 대기 오염 저감 기술입니다. PTFE 멤브레인 필터와 촉매 기술을 결합해 초미세먼지 포집과 유해가스 저감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해 에너지 절감과 운영 효율 향상에 기여합니다. 집진과 탈질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공간 활용성과 유지관리 효율도 높였습니다. 현재 발전소, 소각시설, 산업용 보일러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0: The heat energy recovery equipment is one of the core facilities of the company. The equipment can deal with industrial waste more safely and effectively. And the catalytic filter of the company plays a significant role in operating the facility. Based on the membrane-based technologies and sophisticated designs, the firm has provide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services.
3: 저희 마이크로원의 카타필 촉매 필터는 촉매, 부직포, 멤브레인 소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TFE 멤브레인은 분진을 90% 이상 포집하여 촉매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PTFE 멤브레인은 원료인 PTFE 분말과 윤활제를 혼합한 후 압축, 압출, 압연, 연신, 소결 과정을 거쳐 촉매 필터에 적합한 멤브레인으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촉매 필터 중 촉매 지지체 역할을 하는 PTFE 부직포에 촉매를 코팅합니다. 마지막으로 멤브레인과 촉매가 담지된 PTFE 부직포를 결합하는 합지 공정을 통해 촉매 필터가 완성됩니다.
0: When the exhaust gas passes through the filter, fine dust particles are filtered out. Harmful gases penetrate the catalyst layer and it is purified after going through chemical reactions. A single filter can get rid of dust and harmful gases at the same time. What is more, nitrogen oxide can be converted into nitrogen and water, so the amount of emitted nitrogen oxide can be decreased. Also, it can provide a reduction effect of air pollutant emissions.
2: 마이크로원의 가장 큰 기술 경쟁력은 필터 기술과 촉매 기술을 하나로 융합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집진설비와 탈진설비를 각각 운영해야 했지만 저희 캐터필 촉매필터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PTFE 멤브레인 필터와 촉매 코팅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집진 성능과 안정적인 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0: Micro One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develop future environmental technologies. It has accelerated researches on dust collecting systems, as well as methods that can reduce the emissions of harmful gases and carbon dioxide.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developing materials that can provide stable operation even under difficult environmental conditions.
2: 저희 마이크로온 연구소는 저온 환경에서도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촉매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HCN 등 다양한 유해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차세대 촉매 연구와 현장 실증 과제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촉매 필터에 최적화된 PTFE 멤브레인 개발을 통해서 성능과 내구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으며 반도체, 2차전지, 수처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소재 연구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by advancing into the Taiwanese waste incineration market, which has been highly regulated. By fulfilling the strengthened emission standards, it has thoroughly managed the concentration level of the waste materials.
1: 저희 마이크로원은 지속 가능한 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대기 환경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EPTFE 멤브레인과 촉매 필터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오염물질 저감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IoT와 AI를 활용한 스마트 환경 설비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친환경 솔루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0: Micro One has suggested innovative solutions that can better preserve atmospheric environment.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ies.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오늘의 팬분은 어떤 분이 오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2: 오늘의 글로벌 팬분은
1: 과연 기대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제가 캐나다에서 온 에밀리입니다.
1: 네. 캐나다에서 오셨군요.
3: 가본 적 있어요?
1: 캐나다요?
4: 한 번도 없어요, 저는.
1: 나 캐나다 너무 가보고 싶다.
3: 이뻐요.
4: 이뻐요.
3: 근데 조금 지루해요.
4: 진짜요?
5: 네. 아이돌 메이커는 또 어쩐 일로 찾아오셔 주셨나요?
3: 아, 제가 이제 40대 되고 새로운 출발 시작하고 싶어요.
1: 새로운
3: 네.
1: 출발?
3: 출발. 제가 최근에 싱글 다시 돌싱.
1: 그럼 싱글.
3: 그래서 네. 제가 그냥 완전 내 스타일로 살고 네. 싶고 좀더 이쁜 삶 있고 싶고
1: 그만 뭔지 알죠?
4: 그만
1: 이제부터 자유.
3: 자유도.
4: 자유, 자유. 네.
1: 자유. 그리고 맞아요. 내가 여태까지 이런 협의해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4: 하고 싶은 대로. 맞아요. 나를 찾아서 오늘
1: 나를 찾아서.
4: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는 걸로.
1: 제가 좀 잘 알아요?
3: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고윤정 배우님처럼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1: 정말 오늘 메이크업 좀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4: 너무 좋은데요?
1: 일단은 또 네. 마스크 팩부터 일단 들어가면서
4: 혹시 평소에 피부 고민 같은 거 있으세요?
3: 엄청 많아요.
4: 엄청 많아요.
3: 그치 없어요. 40대 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1: 저 알아요.
3: 40대?
1: 저는 30대 후반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뭐 주름은 기본 네. 고민이죠. 네, 노화가 네. 이제 본격 시작이 되고 피부에 수분도 싹 없어지잖아요.
3: 평생 동안 닭스크 엄청 심했는데 또 심해졌고 그리고 발자 주름 실리프팅 몇 번 했고 필러도 넣고 그래도 다시 또 생겨요.
1: 실리프팅이랑 필러를 자꾸 넣는데도 자꾸 생겨요?
3: 계속 생겨요.
4: 강아지 혹시 키우세요?
3: 세 마리.
1: 세 마리나?
3: 세 명. 강아지 세 마리. 그래서 애색. 정신 없어.
4: 그럼 뭔가 새 출발을 위해서 원하는 약간 스타일이 있으세요, 요즘?
3: 와우, 관리 엄청 잘 하는 40대. 그런 느낌?
1: 그럼 20대는 어려우니까 30대로 돌아갑시다.
3: 오케이.
1: 30대 초반.
4: 30대로?
3: 좋아요.
6: 일단 에센스로 촉촉하게.
7: 그다음에
6: 프라이머.
1: 근데 잔주름은 그렇게 없으신 것 같아. 관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구나.
3: 피부과에 살 수 있으면 좋겠어.
1: 살짝 다크서클 보정을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컨실러가 필요하고
4: 빨간색이에요? 주황색?
1: 붉은색입니다.
4: 붉은색?
1: 오늘 제가 몇 개 조색을 해서
6: 색을 아주 얇게 또 살짝만 올렸는데 지금 푸른기가 확 없어졌죠? 네.
1: 결국에는 얼굴에 푸른기를 살짝 덮는 게 또 나이 먹으면 되게 중요해요. 반대쪽도 푸른기가 있는 곳을 위주로 아주 얇게 조금씩 얇게 올릴 거예요. 코 주변에 약간 혈관 비침 이런 것도 한번 이게 막상 올리면 초록색 같지가 않잖아요?
4: 네. 쌤님 손에 올렸을 때는
1: 초록이죠.
4: 올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초록인데
1: 이게 멀쩡한 피부에 올리면 초록으로 보이지만 붉은기가 있는 피부에 올리면 그 초록이 색을 잃어버리면서 중간 톤이 되는 거죠. 뉴트럴라이즈 그리고 붉은기 살짝 얼굴에 톤을 잡아주는 거예요. 보색 이론들을 잘 쓰면은 피부의 그런 단점들, 색소들을 좀 잘 커버할 수가 있어요.
4: 근데 그 전이랑 다르게 약간 이번엔 피부의 두꺼움을 좀 확실히 죽이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주름 많은 피부일수록 화장이 두껍게 올라가면요, 주름에 다 낍니다. 굉장히 얇고 매트하게 밑에는 깔아줘야지 피니쉬는 글로우하게 속은 이제 움직이지 않게. 이제 베이스 작업을 했고요.
6: 촉촉한 파데에 살짝 커버력을 더할 수 있는
1: 동안 또 너무 매트하면 좀 별 볼륨이 안 살거든요. 촉촉해야 볼륨이 좀 살기 때문에 촉촉한 파데를 빛이 나는 파데를 올려볼게요.

0: 매트하게 좀 이렇게 여기만 매트하게 해놓고 쪽 한파대에다가 고정력을 올릴 수 있는 컨실러를 좀 섞어서 얼굴 중앙을 위주로.
1: 이런 것도 드셔보셨어요? 한국 음식 중에 좀 약간 난이도 높은 음식들.
2: 한국 음식 거의 다 좋아해요. 그냥 번데기만.
1: 번데기는 왜요? 진짜 맛있는데.
3: 번데기 뭐야?
2: 네.
3: 번데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어?
1: 저 진짜 잘 먹는데.
3: 저도 음식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서 번데기 못 먹어요.
1: 되게 고소해요. 근데
3: 고소해요?
1: 네, 고소해요. 번데기는 좀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
3: 번데기가 귀엽다고?
1: 납작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0: 일단 1차 커버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눈화장 들어가 볼 건데요.
3: 내가 자주 하는 메이크업을 하면 돼. 내가 아주 요즘 다크서클이랑 눈에 푹 들어간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쓰는 컬러들이 있어요.
1: 근데 또 윤정님은 색조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좀 고급스러운 진짜요? 느낌?
0: 요런 느낌을 좀 써볼게요. 프라이머를 조금 눈에, 눈두덩이에.
3: 자, 위에 봐주세요. 붉은 톤.
1: 붉은 톤.
0: 혹시 애교살인가요? 요거는 눈 밑에 푸른 다크서클을 커버하는 용도예요. 혈색을 잡아주는 조금 더 밝은 색깔. 눈 주변에 한번 싹 푸른 느낌 없애고 이렇게 하면 섀도우를 바른 거라기보다는 눈에 푸른 느낌을 좀 걷어내서 발그레한 그런 눈두덩이를 만드는 게 목표죠. 그래서 반대쪽이랑 좀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살짝 피치톤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쪽이랑 다르게 생얼 같은데 뭔가 좀 푸른 느낌이 좀 가려졌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피치톤을 쭉쭉쭉쭉 올려주고
4: 밝은 톤으로.
1: 전에는 뭔가 여기 브라운 깔고 뭐 어둡게 하고 좀 음영을 위주로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되게 넓게 바르시는 것 같아요.
0: 네. 어떤 위치를 잡는 거라기보다는 피부톤을 다 커버하는 느낌이라서 넓게 여기까지 그냥 그라데이션으로 그냥 잠깐 계속 그냥 톤만 핑크핑크하게. 작은 브러쉬로 이제 조금 더 어두운 컬러 눈 밑에 이제 조금 더 좀 좁은 부위를 잡을게요.
3: 윤정님도 애교살이 있나요?
1: 네. 애교살은 한국 메이크업에선 없어서
3: 빠질 수가 없군요. 네. 이 전체 시리즈 이름을 애교살 K뷰티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1: 애교살도 약간 동안 메이크업의 꿀팁 중에 하나인가요?
3: 완전.
1: 완전?
3: 네, 완전.
1: 약간 두꺼울수록 좀 더 귀여움이 추가되는 거죠?
0: 그쵸, 아무래도 중안부가 더 짧아지다 보니까.
1: 그 섀도우 위에다가 올리시는 거예요?
0: 맞아요. 펄을 너무 반짝이는 거 말고 좀 적당한 펄이 좋겠습니다.
3: 아이라인은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만 빼야 될 것 같네요. 너무 빼면 갑자기 화장한 티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일단은 속눈썹 사이사이를 먼저 메꾸고 자연스럽게 펜슬로 한번 해보려고요.
0: 그리고 아이라인 위로 조금 올라가면서 어두운 음영을 좀 담아볼게요. 전체적으로 무드를 조금 통일하는.
1: 제일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뭔가 이건 꼭 추천해주고 싶다. 한국에 놀러 온 사람들한테.
2: 피부과.
3: 아니 여기 오실 게 아니고 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2: 메디컬 여행.
0: 크림 블러셔 사용해볼게요. 핑크랑 오렌지를 좀 섞었는데.
1: 블러셔도 위치에 따라서 또 느낌이 완전 바뀌죠?
0: 많이 바뀌죠. 오늘은 지금 밑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1: 네.
0: 그런 느낌으로 중안부를 좀 짧아 보이게 하는 쉐딩도 약간 밝은 톤. 아, 이것도 조금 써야겠다. 살짝 어두운 걸로는 이제 얼굴 사이드 쪽으로 가볼게요. 음영을 잡아주되 펄이 들어간 컬러로 여기 볼륨을 좀 잡아주는 거죠. 아, 이 크림 느낌 그대로 하이라이터도 갔으면 좋겠는데 하이라이터가 크림이 없나? 하이라이터를 크림을 안 갖고 왔네.
3: 없으면 또 만들어야지, 립밤으로.
1: 립밤?
3: 오늘은 립밤이랑 섀도우를 섞어볼 거예요.
1: 네.
3: 자, 크림 하이라이터 완성됐습니다.
1: 확실히 근데 광이 다르네요, 올리니까.
3: 그러니까 이 또 볼륨이 되게 중요해요, 진짜.
1: 크림 블러셔 올린 그 위쪽에다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3: 그쵸. 코를 좀 짧아 보이게 쉐딩 해볼게요.
1: 방법이 있나요?
3: 짧아 방법이 보이게.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다 쉐딩을 넣기보다는 밑에 쪽을 조금 어둡게 코가 좀 작아 보이게 중간에 한번 끊어주는 거죠.
1: 오, 신기하네.
3: 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이라이터가 일자로 딱 있으면은 코가 길어 보이기 때문에 코가 짧아지면 중안부가 짧아 보이기 때문에 동안에 가까워질 수 있죠. 입술 밑에도 살짝 하면 입술이 도톰해 보이게 베이지 컬러로 조금 확장을 할게요. 또 인중이 조금 기셔가지고 위로 좀 많이 올릴게요, 립을.
1: 이런 컬러 예쁠 것 같아요.
3: 오, 좋아요. 좋아요. 그대로 두 가지를 좀 섞어서. 이거 예쁘다. 톡 토끼 같은 느낌이네.
1: 밑에 올리진 컬러랑도 뭔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0: 언제 오시는지 기다려볼까요? 대박.
1: 안녕하세요.
2: 완전 느낌이 또 새로워요.
1: 또 왔어요.
0: 제가 약속드린 30대 초반의 룩이 나왔네요.
1: 완전 레이디 느낌.
0: 오늘 눈 주변에 있는 푸르딩딩한 혈색 같은 거를 붉은 톤으로 덮었던 메이크업이고요. 그리고 래쉬나 아이라인도 약간 한국 스타일. 그리고 언더에 애교살. 립 컬러도 고윤정님이랑 비슷하게 코랄로 마무리해봤습니다.
3: 그 옷 뭔가 무드랑 헤어 무드도 약간 고윤정님 많이 하시는 느낌이어가지고 메이크오버 된 느낌 완전.
1: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내 집으로 맨날 오세요.
3: 사실 저는 한국인이지만 여긴 처음 와봐요. 이런 느낌의 카페라고 해야 되죠?
1: 제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
3: 꼭 와야 돼요.
1: 네.
0: 와 대박 온다.
3: 아 이렇게.
0: 와.
1: 와. 대추차고요.
0: 와. 산삼.
4: 다양한 산삼 차고요.
0: 이걸 먼저 먹어볼까요? 이게
3: 한 번도 안 먹어.
0: 어린이 산삼인가 봐.
3: 처음이에요.
0: 처음 먹어.
1: 매운 당근. 매운 당근.
3: 매운 당근.
0: 우와! 너무 쓴데?
1: 괜찮아요.
0: 진짜 이거 먹는 거야?
3: 매운데요? 아, 그냥 매운 당근.
1: 매운 당근 같은.
0: 와, 이거 맛있다.
1: 맛있네요.
3: 근데 진짜 좋아하시네. 잘 드시는.
0: 언니가 달라.
3: 건강한 곳에 데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 제가 40살인데 새로운 출발 시작할 수 있어요. 진짜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오늘.
0: 우와! 이게 뭐지?
3: 뭐예요? 이거 진짜 뭐예요?
0: 깜짝 승인다!
3: 감사합니다.
0: 와 너무 귀여워. 흰님 박재리 다음에 또 봐. 와 대박. 와 너무 감동인데? 네,
5: 지금 아이돌 메이커 7회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양한 외국인 분들의 얼굴에 메이크업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처음이어서 되게 많은 걸 배웠고요. 아, 생각보다 이 K-뷰티를 알리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활동이구나. 그리고 또 제니님과 만나서 열몇 살 차이에 나이 차이를 극복을 하면서 제니님의 시선으로도 이제 메이크업을 해석하고 되게 도움도 너무 많이 받았고
3: 되게 다양한 글로벌 팬분들이 다양한 팬덤을 또 가지고 계셨잖아요. K-POP 아티스트 분들을 되게 좋아해 주셔서 또 너무 좋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재밌는 꿀팁 같은 걸 또 많이 신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웠고 팬분들도 뭔가 되게 정보를 얻어가는 모습이어가지고 너무 저도 재밌었습니다.
5: 시청을 지금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분명히 시즌2로 돌아올 예정이고요.
3: 시즌2
5: 또 다른 영상에서
3: 네
4: 안녕 바이바이.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As premier, he worked tirelessly to promote diplomacy, strengthen the Korean Liberation Army, and unite the Korean people, all in pursuit of Korea's independence.
1: 그래서 이제 그 김구 선생하고 그 우빈 주교가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김구 선생을 만났는데 그때 임시정부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건 함부로 만나면 안 돼요. 첩자가 있고 밀증이 있잖아요. 그게 만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애국인인데 잘못했다가는 그 임시정부가 날아갈 판이잖아요. 밀증해가지고. 근데 이제 몇 번 수차례 만났다고 그래요. 만나고 보니까 김구 주석이 이 정도면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제가 속내를 이제 털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0: With the help of Song Myung-ho, our team was able to locate a newspaper article published in 1941. From this article, we could infer that Kim Gu and Father Mayus had been quite close.

0: 중국의 또 우민 주교가 잘 싸고 오라고 또 환송식을 해요. 그때 김구 주석을 비롯해 가지고 지장군 이런 분들을 한 20명을 초대를 해서 저녁 식사를 마련하는데 그때 매우사 신부를 초대를 해요. 그 속에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한테 들키면 난리 나잖아요. 그 정도로 신임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1: And in 1941, Premier Kim Gu made a significant request to Father Meus.
2: I'll be heading to the United States. I wanted to stop by and give him my regards before I go. To America. In that case, please wait right here for a second. I have a request for Father Meus. Since you have been supporting our liberation movement with all your heart, I ask that you share these words of righteousness with our fellow Koreans you meet during your travels. If you wish to end the sorrow of a lost nation, and if you desire to enjoy freedom and happiness, devote your strength, your manpower, and your resources to the Korean Liberation Army. Let us overthrow our enemy, Japan, now a spent force like a spent arrow, and achieve the complete independence of our homeland. March 16, 1941, in Chongqing. Sincerely, Kim Gu. Father Meus, I have a request. When you reach America, please deliver this taegukki to our Korean compatriots there. Yes, I understand. I will make sure this taegukki reaches them without fail.
1: And so, Father Meus set off for the United States, carrying with him the taegukki, personally inscribed by Premier Kim Gu.
0: 근데 외우사 신부가 엄청 바쁜 분이었어요. 그때 30대인데 굉장히 바쁜 분이어가지고 1년 동안을 막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지 못했나 봐요. 자기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때가 돼서 본국 중국으로 귀국할 때쯤 돼서 김구 선생님께서 줬던 태극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LA에 와가지고 로스앤젤레스 와가지고 도산 안창호 선생 부인 이혜련 여사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김구 선생께서 김구 주석께서 이러이런 일로 태극기를 만들어 줬는데 그때 1년간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한 대로 대한민국 교포를 만나가지고 보여주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거를 이혜련 여사한테 드리니까 꼭 간직하고 계시다가 내 대신 당신네 나라 대한민국 사람을 만나게 되면 태극기를 보여주면서 강목운동 그 운동 모금 운동 돈 자금을 좀 모아.

0: Through this article, we can see that Father Mayus held this Taegukgi in very high regard.
1: 만약에 매우사 신부님이 그 태극기를 뭐 하찮게 알았다든지 그걸 버렸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었잖아요. 그걸 자기가 꼭 가지고 있었던 거 그냥. 그래서 그 안창호 선생 부인한테 전달돼가지고 김구 선생의 그 의지, 독립의 의지를 남기게 됐고.
0: The Taegukgi that Premier Kim Gu entrusted to Father Mayus is now designated as treasure number 2141 and is on display at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0: and the person who played a major role in having this taegeuk-gi designated as a treasure is none other than Song Myung-ho.
1: 제가 이제 거기를 가서 물론 다른 문화재원들 같이 가가지고 보니까 첫째 보는 순간에 눈에 그 촉감이 오잖아요. 매우사 신부에게 붙하고 첫머리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내용이 우리 광복에 대한 독립에 대한 의지가 너무 절절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41년 3월 16일 김무 쓰고 그다음에 도장을 꽉 찍어놨어요. 확실하잖아요. 이건 완전 문화재다. 나중에 보물이 국보도 국보도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때 문화재로 처음 돼가지고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거든요. 거기는 태극기 한 장이지만 우리나라 독립의 역사 한 페이지가 딱 담겨 있습니다. 그 태극기 속에는.
0: The 태극기 delivered by Father Mayus to 이혜련. Looking at this flag, one can truly feel the earnest devotion of the independence activists toward Korea's freedom. Father Mayus was expelled from China in 1955. 2 years later, in 1957, he came to Korea. As he spent much of his time in Korea within a cloistered monastery, many of his stories remain untold. Yet throughout his stay, he left behind numerous letters to friends and photographs capturing Korea.

사람 사리의 원형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 여전히 섬이라고 합니다. 섬의 가치, 섬이 숨기고 있는, 그리고 섬 사람들도 보지 못했던, 그냥 지나쳤던 그런 가치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제가 원래 자양동 살았었는데 저녁 때 약간 이렇게 이 동네 항상 이렇게 따릉이 타고 산책하는 길이었거든요. 우리 청담대교 야경이 생각보다 또 괜찮아서 이렇게 맥주 한잔 하기 되게 좋았던 곳이에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오, 돗자리 공짜. 순살 두 마리 세트. 배달비 공짜, 오예. 이따가 저녁으로, 점심으로 이거 먹을까봐요. 여기 포토스팟이라고 합니다.

수업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유리가 있네. 이게 뭘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이 길을 그리면서 사색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신기하게 이렇게 고립된 공간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이게 폐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리로 바깥이 보이기도 하고 하늘은 뚫려 있고 근데 이 돌과 약간 마주해야 되는 이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주하려면 어쨌든 그려야 되니까 한번 마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꽃들을 좀 많이 보게 될 것 같고 꽃이나 이파리를 보게 될 것 같은데 걔네들은 좀 더 자세히 보고 세밀화처럼 좀 그려야 된다면 풍경은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한 장면을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면을 담는 게 좀 더 구도가 좀 더 필요하긴 하고 얘네들은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파리 하나하나 뭐 아니면은 꽃잎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것들을 여러 개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치킨을 시켜 먹어야 되겠는데. 순살 두 마리, 세 마리, 뭐 이렇게 많은 것. 우선 순살 한 마리.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네, 저기 순살 파닭 한 마리 세트 9, 요거 하나, 9번 후라이드요. 네. 배달존이 있대요. 예전에는 여기까지 그냥 다 해다 줬는데, 배달존.

한강공원 접근이 좋은 곳에서 살았었는데 이게 휴일이나 뭐 아니면 평일 저녁 같은 때에 와서 그냥 한강을 우선 쳐다보고 있는 것도 좋고 아니면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쉽게 도심에서 나와서 이렇게 머리를 비우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서울에서 사실 한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아. 원래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을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림 그리면서부터 식물을 좀 이렇게 그려보면 이파리 모양을 그리고 났더니 다음에 그 식물을 만났을 때 걔가 내가 그려보내면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우게 된 이파리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이 조금 관심이 생겼고 나무도 이제 그리다 보면 수종에 따라서 생긴 게 다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이파리 모양에 따라서 나무 전체의 모양이 되게 달라져요. 예를 들면 화렵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파리가 동그랗고 넓으니까 그 넓은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모양 자체도 이렇게 약간 동그란 느낌이 있고요. 침엽수는 다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뾰족뾰족한 것들을 이파리를 가까이도 가서 보고 멀리서도 와서 이렇게 보고 그리면 그거 자체의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사실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나무 색깔은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게 어둡고 밝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 난 이파리 그리고 조금 오래된 이파리 조금 말라가는 이파리마다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스프링 그린이나 메이 그린 같은 이런 연두색 계열의 것들은 이제 해를 받거나 아니면 새로 난 이파리들의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햇빛에서 가려져서 어두운 쪽에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이제 갈색으로 넘어가는 종류의 그런 이파리들은 뭐 제가 쓰는 걸로는 말라카이트 그린이나 다크셉 그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익색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색깔인데 이거 자체로 되게 매력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연이 담고 있는 색깔이 너무 다양한 거죠. 같은 초록색이라고 해도 약간 따뜻한 종류의 초록색과 약간 차가운 종류의 초록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색연필에는 대부분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색깔들을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색깔들이 필요해지네요. 근데 특히 초록색은 그때마다 초록색의 범위를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봄에 나온 이파리, 새로 나온 이파리들의 색깔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로 표현하니까

정원이 있어서 이런저런 꽃이 되게 많아요. 다양한 꽃이 있는데 양귀비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색깔은 아니고 색연필이 딱히 이 색깔이 없네요. 마커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렬한 색깔들, 비비드 색깔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색깔들 오늘 되게 다양하게 봤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색깔들을 색연필이랑 같이 노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조성된 정원이 10월 초까지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아마 꽃이 뭐 졌다 폈다, 다른 꽃이 졌다 폈다 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초록색의 다양함과 꽃들의 색깔들의 다양한 것들을 그냥 산책 나와서 보셔도 좋겠지만 색연필 한번 가지고 나오셔서 그 색연필에 맞는 꽃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려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맛있는 냄새. 아, 빨리 기름 떡볶이를 먹고 싶어요. 어, 승준 씨.
1: 와이어 씨, 지금 어디예요?
0: 아, 네, 지금 통일시장이에요.
1: 시장에서 지금 뭐 해요?
0: 통일시장에서는 엽전으로 음식을 살 수 있어요. 엽전은 옛날 돈이에요. 기름 떡볶이를 먹을 거예요.
1: 기름 떡볶이요?
2: 부러워요.
0: 승준 씨는 뭐예요?
2: 저는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0: 아, 승준 씨, 가봐야겠어요. 다시 전화해요.
2: 네, 맛있게 먹어요.
0: 어, 기름 떡볶이 얼마예요?
3: 8개.
0: 엽전 8개. 네,
3: 해드릴게. 네.
4: 와이어 씨, 지금 뭐예요?
0: 엽전으로 기름 떡볶이를 사는 중이에요. 효진 씨는 뭐예요?
4: 저는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3: 여기 있어요. 이건 덤이에요.
0: 어, 우와, 감사합니다. 효진 씨, 이거 봐요.
4: 우와, 맛있겠다. 제가 지금 갈게요.
0: 맛있어.
5: On today's episode of K-Chat Travel in Korea, Wyatt went to eat 기름 떡볶이. 기름 떡볶이 is fried in oil and doesn't come with the sauce like regular 떡볶이. And Tongin traditional market is famous for 기름 떡볶이. And the 기름 떡볶이 he ate looked amazing. Right, so Seungjun called Wyatt, who was traveling on his own. If you're curious where someone is, like Seungjun was, you can ask, 지금 어디예요? Then, if you happen to be in the market like Wyatt was, you can say, 지금 시장에 있어요. Or, 지금 시장이에요. 효진 also called Wyatt to ask what he was up to. To say that in Korean, you say, 지금 뭐해요? To tell someone about what you're doing right now, you can say, 뭐 있어요? Or, 는 중이에요. For example, if you're buying 기름 떡볶이 in the market, it's 시장에서 기름 떡볶이를 사고 있어요. Or, 기름 떡볶이를 사는 중이에요. If you are listening to music at home, you can say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Or, 음악을 듣는 중이에요. How would you say you are watching a movie at home? Exactly. You can say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or 영화를 보는 중이에요. It's not that hard, right? The people in traditional Korean markets always try to give you a little extra on top of what you ordered. And this is called 덤 문화. Now that there are fixed prices, 덤 문화 and deals are mostly disappearing. So, of course, it feels good when you get an extra large serving like our protagonist, Wyatt. Now, let's work on your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0: 지금 시장이 있어요. 지금 시장이에요. 시장에서 기름 떡볶이를 사고 있어요. 기름 떡볶이를 사는 중이에요.
2: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음악을 듣는 중이에요.
4: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영화를 보는 중이에요.

0: 오늘 어디 가요?
1: 세종대왕 전시관에 가려고 해요.
0: 세종대왕 전시관이요?
1: 근데 가는 길은 몰라요. 어떻게 가요?
0: 잠깐만요. 걸어서 가거나 버스로 갈 수 있어요.
1: 그럼 걸어서 갈까요?
0: 좋아요.
1: 오! 세종 이야기. 와. 와. 효진 씨.
0: 네?
1: 저는 세종대왕을 좋아해요. 저 이거 보려고 한국에 왔어요.
0: 그래요?
1: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효진 씨와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
0: 네, 맞아요.
1: 와, 멋있다.
0: 여기에도 세종대왕이 있어요.
1: 오, 그러네요? 오, 저도 한번 봐도 돼요? 오, 저도 몰랐어요. 세종대왕을 인터넷으로 더 공부하려고 해요.
0: 네, 좋은 생각이에요.
1: 와, 더운데 우리 음료수나 마실까요?
0: 그럴까요? 그건 주세요.
1: 이거는 이걸로.
2: 세종, the four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was renowned for his concern for his people. Upon ascending the throne, he made significant advancements in politics, the economy, defense, and culture. In particular, after extensive research, he proclaimed what we now know as Hangul to be called 훈민정음. It was made so that ordinary people at the time could easily learn to write. Now, let's go over today's Korean expressions. To say that you plan to do something or explain the reason you're doing something, add 려고. For example, if you plan to visit the King Sejong Exhibition Hall, you can say 세종대왕 전시관에 가려고 해요. To say the reason you came to Korea was to see the King Sejong Exhibition Hall, you say 이거 보려고 한국에 왔어요. How would you say you plan to study more about King Sejong online? That's right. You would say 인터넷으로 더 공부하려고 해요. One more thing. To express when someone can or cannot do something, use 을 수 있다. For example, when Hyojin mentioned they could ride the bus, he said 버스로 갈 수 있어요. Also, when choosing from a number of things or listing things, use verb 거나 or noun 나. For example, to express the choice you can make between walking or biking, you can say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Okay, then how would you say you can take the bus or subway? It would be 버스나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And how would you say you can walk or take the bus? That's right. It's 걸어서 가거나 버스로 갈 수 있어요. All right, let's practice what we learned today.
0: 인터넷으로 더 공부하려고 해요.
1: 버스로 갈 수 있어요.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버스나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0: 걸어서 가거나 버스로 갈 수 있어요.

모란의 시간. 무슨 시간, 어느 시간, 모란이 핀 시간. 무슨 시간, 어느 시간, 세상 모두 숨죽여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멀리 모란의 숨결이 불어오는 시간. 무슨 시간, 어느 시간, 한밤중에 홀로 경련으로 몸이 출렁이는 시간. 무슨 시간, 어느 시간, 뭐 이런 시간, 뭐 이런 절벽, 뭐 이런 벼락. 죽을 수도 있는 시간, 죽어가는 어떤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숨을 죽이고 꿈틀거리는 심장 홀로 모란만 남는 그런 시간. 모르는 숨결이 슬쩍 칼처럼 지나가는 시간. 모르는 숨결이 슬쩍 칼처럼 들어오는 시간. 무슨 시간, 그런 시간, 모란이 핀 시간. 무슨 시간, 그런 시간, 망할 놈의 모란이 뚝 떨어지는 시간. 한국에서 시를 쓰고 있는

김승희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21살 때부터 50년 동안 시를 써왔는데요. 희망이 외롭다. 봄이는 도마 위에서. 단무지와 베이컨을 진실한 사람 등 11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저는 주로 언어 유희와 아이러니, 파라독스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웃음과 해방의 시약을 보여준다는 평을 듣고 있어요. 제 시세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마이너리티 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살아온 시대가 아무래도 여성이 마이너리티이고 한국은 남성 중심주의가 지배하는 유교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자리는 그렇게 아픈 마이너리티의 자리였죠. 그래도 라는 섬이 있다 라는 시는 희망이 외롭다 라는 시집에 그 실린 시인데요. 가장 쉽게 말한다면 그래도 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등과 같은 의미를 가졌는데요. 앞 문장의 내용을 부정하는 그런 부사예요. 즉 역전의 부사, 반전의 부사라고나 해야 할까요? 저는 역전이란 말을 참 사랑하는데 그래도라는 역전의 접속 부사를 가지고 고유명사로서의 섬 이름을 만들어서 시를 썼어요. 사실 그 시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쓴 시예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 중환자실에 오래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서 숙식을 하다시피 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썼어요. 그래도라는 섬은 젖은 낙엽보다도 더 낮은 곳에 있다 라는 게 첫 구절인데 그렇게 가장 낮은 비탄의 자리에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희망이라고는 한 털도 없는 곳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사랑의 섬을 이루어 살고 있다는 것을 쓰고 싶었어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그 살아가는데 신이 만든 절대 명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일생은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이러한 어떤 그 생로병사의 명제처럼 명사로 만들어진 그 신의 명제 이런 그 명사들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부사를 통해서 그 절대 명제를 통과해가는 어떤 인간의 동작, 의지, 지향성, 태도를 바꿀 수는 있잖아요. 그러한 동작을 꾸미는 말이 부사니까요. 부사는 유한한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명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부사로 동사를 변화시킨다. 부사가 가지는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시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그 마이너리티 노트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삶 자체가 주는 공포, 불안, 상실감 이런 것들을 좀 그로테스크하게 썼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시대의 그 사회 정치적 분위기가 또 그런 굉장히 그 공포스럽고 우리의 불안을 항상 그 더 확산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죠. 세계와의 충돌, 말하는 주체의 분열, 막 분노나 공포, 자살 충동, 막 파괴적인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포의 목소리로 썼기 때문에 강렬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내가 없는 한국 문학사라는 시에서 한마디로 여류쥐벼룩이라는 말로 여성 시인을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에는 여성 시인을 그냥 좀 높게 대접해준다는 의미에서 여류답지 않게 본질적인 문제를 쓴다, 여류시 치고는 이색적이다 등등의 그 비평을 남성 평론가들이 했던 시대인데 쥐벼룩이라고 불렀던 것은 별로 존재감도 없는 것이 귀찮게 물어대는 비천한 미물을 말하겠죠. 저도 무시를 많이 당하고 혹평도 받고 했지만 문학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계속 문제를 열정으로 돌파해
해온 것입니다. 이 돌파하다, 그 말이 저에게 매우 소중했어요. 베네치아는 다 알다시피 정말 찬란한 물과 태양의 도시, 또 카이로도 역시 사막과 태양과 피라미드의 도시, 너무 거대하고 굉장하죠. 그 도시가 거느리고 있는 문화적 배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인간의 공간 자체가 삶과 죽음의 서사를 기반으로 세워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베네치아, 카이로의 찬란한 태양, 대운하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의 창조적인 상상력에 그 많은 자극을 준 것 같습니다. 네. 베네치아 다녀와서 굉장히 어떤 그 상상력의 해방감 이런 걸 느끼면서 시를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일기 쓰는 시기는 좀 이렇게 지났었고요. 지금은 이제 메모장, 그때그때 떠오르는 어떤 언어의 상황 이런 것들을 채집하는 그런 수준이죠. 나중에 시를 쓸 때 이제 메모장을 보면 이렇게 좋은 말을 내가 썼었나? 막 혹시 나무책에서 읽은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놀라운 언어들이 들어있기도 하고. 네, 앞으로의 계획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시인 늘 방황한다고 하잖아요. 시인에게는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방황을 하죠. 방황을 하면서 이제 우발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시를 쓰는 건데요. 그래도 좀 작은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 정말 해외 여행을 좀 정말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시바삐 이 팬데믹과 전쟁이 사라지고 인류의 모든 국경이, 모든 길이 활짝 열리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음식은 빠람죽이라고, 이거는 뭐한 1900년도 우리 일제시대 전부터 이제 살기가 어렵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 보리 농사를 그때 짓고, 그때는 뭐 쌀이 귀해가지고 뭐 쌀은 별로 없을 시절이죠.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100년 전부터 빠람죽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전해 내려오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름이 이제 빠람죽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심어가지고, 보리가 이제 익기 전에는 이제 보리를 또 불에 끓여가지고 이제 까먹기도 하고, 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까먹기도 하고, 배고프니까 아이들은 이제 밀서리도 하고 보리서리도 하면서 이제 자라던 시절에 그때 먹던 음식이에요. 이 보리는 이제 겉보리인데, 농사 지어서 이거를 뭐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볶아가지고 그냥 가루를 내가지고 끓여서 죽으로 먹는 음식이 이제 빠람죽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아무것도 뭐 넉넉하지 못한 분들은 빠람죽 보리가루만 먹고, 조금 그래도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분들은 이제 쌀을 조금 넣어서 이제 같이 좀 부드럽게 죽을 끓여서 이제 드시고 그랬는데, 이 음식은 지금 뭐한 90, 100 넘으신 분들은 아주 지겨워서 이 빠람죽이라고 하면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아주 지금도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면 죽은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 먹어봤어요. 엄마가 빠람죽이라고 이제 끓여서 주시는데 저는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재료는 보리죠, 보리. 보리는 가을에 심어요. 늦가을에 심어서 이제 봄이면 파릇파릇 이제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봄에 비는 거죠. 한 4, 5월에면 이제 보리밭이 보리가 익어가죠. 이게 보리는 이 수염이 엄청 길어요, 이게. 타작을 하면 이게 가시처럼 이런 수염이 많아가지고 이게 붙잖아요. 그래서 보리 타작하는 데 가면 몸이 거꾸럽고 몸에 이게 바늘처럼. 그래서 이게 보리하고 나락하고는 좀 그게 틀리거든요. 추청이라든지 뭐 이제 주로 많이 드시는 쌀, 네, 그런 거를 사용을 해요. 옥천 향수 쌀. 향수 그 노래 있잖아요. 정지용 씨. 향수라는 이름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보리를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볶아야 돼요. 노릇노릇하게 껍질째 볶아가지고 이제 가루를 내가지고 그걸 이제 죽으로 끓이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거친 음식을 많이 드셨지만, 그때는 건강보다도 우선 배고픔을 참 이기기 위해서 거칠거나 어떻게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거지, 산에 가서 캘수 있는 거, 주울 수 있는 거다 주워다가 먹고, 나물 종류도 뭐 나물 죽 같은 것도 이제 배고프니까 뭐 쌀이나 이런 거 조금 넣고 막 나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멀겋게 끓이면 그냥 순간만 배고픈 거를 참을 정도로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옛날 사람들이 살아오셨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모르죠. 빠람죽이라 하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별미 음식이고 이게 건강식인 것 같아요. 딴 데서는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고, 어디 음식점에 써붙인 것도 없고, 카페나 뭐또 토속 음식 한데 가서도 빠람죽이라고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맛있는데 건강상으로도 좋고, 이게 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게 요새 현대인들이 뭐 미숫가루처럼 아니면 차 종류처럼 타서 먹는다면 다른 음식보다 진짜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해봤어요.

너무 세면 타니까 좀 은은하게 해갖고요. 보리가 노릇노릇하게 이제 빠도 맛있게 잘 조절을 해서 볶아야 돼요. 아니, 아무것도 안 나. 보리는 이제 쌀보리하고 겉보리가 있는데 보리 껍질이 있기 때문에 쌀보리나 겉보리 다 해도 돼요. 얘는 겉보리예요. 쌀보리는 보리쌀이 좀 노란하고 겉보리는 조금 보통 보리 색깔이고 한데 이제 쌀보리는 보리밥을 해놓으면 좀 약간 노릇스름하죠. 근데 옛날 어른들은 겉보리를 더 좋아해요. 겉보리 밥을. 아, 보리 이 동네도 농사를 많이 져요. 예. 이좀 필요해서 세 대를 좀 샀어요.

노릇노릇하게 돼가지고 약간 좀 희끗희끗하게 터지는 게 한두 개 생길 때, 예, 그때 하고 한번 이렇게 예, 하나를 해서 깨물어 보면 그 안에 이 가루가 이제 다 익었을 때. 미숫가루 정도로 갈면 네, 먹기가 좋아요.

0: 보청천은 금강 상류인데 이제 일로 청산 뜰로 내려가는데 이제 저 물로 농사도 짓고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거를 잡아서 뭐 끓여도 먹고 튀겨도 먹고 졸여도 먹고 이제 이렇게 했던 역사는 오래된 것 같아요. 뭐다 심어놓고 놀고 하면 철렵을 간다 그러면 그럼 이제 거기 갔다 놀고 올 때는 우리 이제 백울리는 옛날에 농악을 했었어요. 뭐 깽매기도 치고 북도 치고 뭐 장구도 치면서 막 노래를 하면서 저 시장에서부터 노래를 하면서 동네로 들어오고 그렇게 했죠. 여기 학교 앞에 국수 공장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국수가 여기 보급이 이제 많이 됐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요. 딴 데서 들어오긴 어렵고.
1: 일제 때부터 여기가 칠보단장이요. 물가두는 게 지가 7군데고 청산면에 그리고 장은여 청산장 시장 하나요. 그래서 칠보단장이라 여기.
2: 지금은 이제 냇가가 오염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고기가 없는 편인데 옛날엔 들어가면 발에 밟힐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게 족대라는 게 있어. 그걸로 해서 여름에 그냥 철렵할 때도 그거 잡아서 냇가에서 그냥 생선국수 해 먹고 그런 식으로 했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특히 힘들고 고기가 없어요, 지금.
1: 족대도 있고요. 투망. 또한 듯이 어항이 있어요, 요즘.
2: 옛날에 그 종두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쌀이로 만드는 거, 이런 동그랗게 그런 데다 잡아가지고 다니고 그랬죠, 옛날엔. 모내기 끝나고 보리타자 끝나고 이제 여름일이 한참 어지간히 끝났을 때 나가서 마을 사람들이 한 번씩 노는 거예요.
1: 텐트 저 포장 갖다 치고 마을별로 다 잔치를 해야 돼.
2: 학생들이 오후 한 3시쯤 되면 다 하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다 냇가로 나가. 놀러.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조금 잘 사는 집은 라면에도 한 봉지 주고 그만치 못하면은 소면. 요걸로만 그걸 한 움큼을 주고 거기다가 집에 된장은 있으니까 된장하고 고추장 조금씩 줘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냇가로 가. 그 냇가에 가보면은 여기 애들 고기 잘 잡거든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손으로, 맨손으로도 잡아요. 풀이라든가 나뭇가지라든가 그 바짝 마른 거 주워다가 솥 걸고 그다음 물을 끓입니다. 고기 잡아오면은 고기 집어넣고 그리고 된장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소면 넣고 그냥 끓게 되지요. 그게 상륙국수인 얘네들. 그 간식.
3: 그전에는 그, 저, 결혼식이다 뭐 하면은, 이 방앗간에 가가지고 막 대량으로 빼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바핀 뭐, 나는 이제 고추장 가지고 간다, 국수 가지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냇가에 나가서 해 먹고 그래.
1: 장비 없는 사람들은 이제 피레미하고 속간지 작절질해서 잡는 지금 내 얘기. 이 빠가빠가라는 거, 쏘가리 이런 걸 잡아갖고 이제 해먹었지. 한 년에 60, 70년 전이지요. 한 년에 7, 8세 됐을 때. 아, 그 외에도 성인 돼서도 해먹었지요. 지금은 문화가 그만큼 발전되고 먹을 것도 그전에 때면 많이 드시 좋아졌잖아요. 그전엔 배고팠어요.
2: 90년대 초에 냇가가 물이 더러 오염돼서 더러우니까 저기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먹을 거냐 자꾸 말하지는 거지. 요 앞에 이제 원조라는 집이 있어요. 그 남편이 고기를 잘 잡았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청산 사람들에도 저녁에 술 많이 먹고 그 있다 속 쓰린 사람들이 와서 넘기기 쉽게끔 생선 국수를 갖고서 이제 해장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철렵하는 사람들 또는 학생들 나가서 저걸 내가 음식으로 만들어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는 그 생선국수가 태어난 겁니다.

생선국수라고요. 여기는 이제 바닷가가 없잖아요. 근데 민물 생선도 이 지역에서는 생선이라고 불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선, 민물 생선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 그래서 생선국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눈치, 붕어, 이제 치료도 가끔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숭어, 봄에 이제 다물치도 가끔 나와요. 다물치, 메기. 아, 그렇게. 여기 옥천군에는 그 어부협회가 있어요. 어부분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하거든요. 금강, 거기 대청호, 그쪽에서 다 잡으시는 거죠. 생선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곰탕 보듯이 그거를 오래도록 구워요. 그래서 장시간 오래도록 구우면은 이거 생선살이 다 흐트러져요. 가시도 그렇고, 가시도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그러면 원액을 가지고 물하고 희석을 해요. 그거를 계속 끓여요. 그러면 이제 그 육수에다가 고추장 간을 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소면을 넣고, 저기 야채, 그거 넣고 이렇게 삶는 거예요. 바로 잡으면 이거 생선, 민물생선은 바로 그제 손질을 하셔갖고, 금냉을 하셔야.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해동해서 손질을 해갖고 끓이는 거죠. 생선은 이제 아가미에 이렇게 분비물 같은 게 있으니까 아가미 손질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이 고기는 눈치라는 거예요. 요거는 눈치인데 좀 크죠? 소붕어입니다. 얘는 붕어입니다.

가득 부어요. 소스. 이게 고기가 꼭 잠겨서 끓여야 되니까. 열어놓고 끓여요. 뚜껑을 닫고 끓이면 그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그 수증기가 다시 밑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비린 맛이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한 5시간 이상이에요. 센 불에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끓이고 이제 중불에서 한 2시간 반 내지 3시간 정도 끓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제 부딪히지 않고 서로 이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제 불을 켜는 거예요.

원액을 이제 육수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원액을 이쪽 옆에 큰 솥으로 이렇게 바가지로 떠서 적당량을 저희가 떠서 여기다 넣고 물로 배합을 해요. 물도. 그러면은 이제 희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육수가 나오는 거예요. 1대3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불에서요.

딱 확 보면 여기도 이제 가시가 있는데 손님 상에 나갈 때 혹시라도 저희 눈에 안 보이게 가시가 들어가면 손님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심스럽게 고추장을 먼저 잘 풀어줘요. 완전히 고추장 한 가지만 넣고 간을 맞춘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겉면에 그 전분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렇게 배합이 되니까 잘 어우러지게끔 그렇게 이제 뚜껑을 덮고 조금 불을 약불로 해요. 이렇게 약불로 줄여서 한 2분? 2, 3분 정도 있으면 이게 면이 조금 이제 투명해지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익었다.

0: 경북 안동. 그러니까 내가 25살에 왔나 여기. 여기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아들 대가정 3대가정 사는가 봐. 물이 좋아요, 물. 그래서 물이 좋아가지고서 고기가 많아. 그리고 이제 농한기 때는 이제 뭐 심고 나면은 놀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심심하니까 나가서 고기들 잡고 뭐 투망질 해서도 잡고 낚시를 해서 잡고 그래. 그 잡으면 이제 털레기 고기가 가나? 저기 매운탕. 매운탕을 끓여가지고서 먹었거든. 그랬는데 그 매운탕을 먹다가 이제 먹내서 간 내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날이 이제 해장국을 뭐든 먹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그걸 까시를 없애고, 어떻게 그때 그 국물만 해가지고서 고기하고 국물만 추려가지고서 이렇게 국을 끓이면 얼큰하게 끓이면 그 해장국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1962년.
1: 그때 이제 62년도에 시작을 하시는 건데 조그맣게 이제 그냥 요 가까운 지인들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조금 또 지인들 모시고 오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팔으셨죠.
0: 이 후에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라도 내가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에서 이제 그걸 한 거지.
1: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계속 학교 갔다 와서도 이제 뭐 이제 심부름 정도는 하고 그랬는데 그 벌써 이제 자꾸 이제
0: 내가 늙으니까
1: 이제 힘이 딸려.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시니까 조금 버거워 하셔서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때만 해도 이제 어리니까 그냥 호기심에서 제가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조금 버겁더라고요.
0: 항상 그 비린내가 없어야 돼. 그리고 하다가 뭐 이제 모자란다고 물을 붓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거든. 그 있는 그것만 가지고 해압, 해야지.
1: 배합이 중요하거든. 원액하고 물하고 그 배합이 중요하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정석대로 해라. 그리고 야채도 장 조절, 야채 조절.
0: 봄에는 이제 7월을 말이잖아. 피라미, 또 눈치, 모래마주.
1: 동자개라고 해갖고.
0: 여름 되면은 이제 그 뭐 붕어도 있고 눈치. 피라미도 있고. 예, 또 겨울에는 또 저기 뭐야. 그 뭐지? 빠가사리.
1: 붕어 눈치. 93년? 93년. 고 무렵에 다리를 새로 놓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게 도로 뭐 한다고 뭐 채취 같은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꾸 이제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0: 고기가 귀해지는
1: 되는 것 같아요.
0: 한 1관, 2관 정도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돼.
1: 키로수로 말하자면 1관이 4kg예요.
0: 100관도 되고 뭐 그전에는 또 고기 잡아오면 배는 안 따고 가져와요. 그 잡는 사람이. 그거 다 배 따서 손질해가지고서 이제 해가지고서 이제 삶고 이제 젓고 이렇게 그 과정이 많지요. 그렇게 힘들지 뜨거울 때는 군에서도 군 손님들도 많았어요.
1: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가축 동반으로 주로 오시고 이제 무슨 모임 단체 모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고. 또 요즘에는 이제 자전거
0: 오토바이 부대들 오토바이
1: 하시는 분들
0: 젊은 사람 사,
1: 40대, 60대, 4, 5, 6, 6. 그렇게
0: 여름에
1: 이연철 해갖고
0: 여름에 더 많이 먹고
1: 그다지 크게 변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의 손맛을 이제 어르신들이 엄마 때 오시던 분들이 지금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때의 그 맛을 이어가야 된다 하셔갖고 거의 엄마가 하던 걸 비슷하게 하지 크게 변화는 없어요. 저희 집까지 7개. 얼큰하고 칼칼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면서 이제 그 생선의 구수한 맛
0: 애들 잘 크고 손자들 잘 크고 하니까.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Make it, make it hot, and make it, make it hot. 뿅뿅 하다, 뿅뿅 hot.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tadari. That's curry. The tadari, the tadari, the curry.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아카니, 시골. 아카니, 아카니, 아카니, 시골. 아카니, 아카니, 아카니, 시골.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chance to continue their efforts. Then, could there have been some interaction between Father Mayus and these Korean activists in China? We posed this question to Song Myung-ho.
1: 매우사 신부가 중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중국 임시정부를 차렸다는 거예요. 망명 와가지고 가서 보니까 일본인 아주 나쁜 나라라는 거예요. 남은 나라를 침탈해가지고 차 뺏어가지고 주권 다 뺏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국민이 지금 중국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임시정부를 만들어 활동원도 보니까 그 젊은 신학도가 의분이 찬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구 선생하고 가까워졌는데
0: 김구. He was one of Korea's leading independence activists. In 1919,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as there was a pressing need for an effective political organization to pursue independence. Kim Gu join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ts early days and actively worked with it. After the government moved to Chongqing in 1940, he became its premier. As premier, he worked tirelessly to promote diplomacy, strengthen the Korean Liberation Army, and unite the Korean people, all in pursuit of Korea's independence.
1: 그래서 이제 그 김구 선생하고 그 우빈 주교가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김구 선생을 만났는데 그때 임시정부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건 함부로 만나면 안 돼요. 첩자가 있고 밀정이 있잖아요. 그게 만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애국인인데 잘못했다가는 그 임시정부가 날아갈 판이잖아요. 밀정해가지고. 근데 이제 몇 번 수차례 만났다고 그래요. 만나고 보니까 김구 주석이 이 정도면 믿을만하다. 그래서 제가 속내를 이제 털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0: With the help of Song Myung-ho, our team was able to locate a newspaper article published in 1941. From this article, we could infer that Kim Gu and Father Mayus had been quite close.

0: Through this article, we can see that Father Mayus held this Taegukgi in very high regard.
1: 만약에 매우사 신부님이 그 태극기를 뭐 하찮게 알았다든지 그걸 버렸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었잖아요. 그걸 자기가 꼭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안창호 선생 부인한테 전달돼가지고 김구 선생의 그 의지, 독립의 의지를 남기게 됐고.
0: The Taegukgi that Premier Kim Gu entrusted to Father Mayus is now designated as treasure number 2141 and is on display at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0: And the person who played a major role in having this taegeuki designated as a treasure is none other than Song Myung-ho.
1: 제가 이제 거기를 가서 물론 다른 문화 지원들 같이 가가지고 보니까 첫째 보는 순간에 눈에 그 촉감이 오잖아요. 매우사 신부에게 붙하고 첫머리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내용이 우리 광복에 대한 독립에 대한 의지가 너무 절절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41년 3월 16일 김구 쓰고 그다음에 도장을 꽉 찍어놨어요. 확실하잖아요. 이건 완전 문화재다. 나중에 보물이 국보도 국보도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때 문화재로 처음 돼가지고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거기는 태극기 한 장이지만 우리나라 독립의 역사 한 페이지가 딱 담겨 있습니다. 그 태극기 속에는.
0: The 태극기 delivered by Father Mayus to 이혜련. Looking at this flag, one can truly feel the earnest devotion of the independence activists toward Korea's freedom. 파더 메유스 was expelled from China in 1955. 2 years later, in 1957, he came to Korea. As he spent much of his time in Korea within a cloistered monastery, many of his stories remain untold. Yet throughout his stay, he left behind numerous letters to friends and photographs capturing Korea.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미나 속에는 우리의 민족이 있어요. 민중이 있고 결의가 있습니다. 전 누구의 딸이냐면 결의의 딸이죠.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민족을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고 저는 이러한 십장생을 네, 그려서 저 나라에서 우리 또 할아버지가 오시는 것 같고 저 하늘에서 아버지가 오시는 것 같은 그 만남의 장이 되고 싶어서 쭉 지금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독립운동가 김홍근, 김병성 애국지사님의 후손 민학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숙입니다.

김홍근 애국지사님은 저희 할아버지시고 김병성 애국지사님은 저에게는 아버지 되십니다. 저희 김홍근 할아버지는 17세 때 처음으로 하동 항일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그 천석이라는 재산을 바치고 비밀 결사대를 조성해서 동서남북을 뛰어다니면서 군자금을 모집해서 상해로 건너가서 임시정부 때 의정원으로 역임을 하시다가 일본 외경에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 체포를 당하고 난 다음에 고문으로서 얼마나 힘들게 생을 지내셨는지 고문 후유증으로 45세 때 젊은 나이로 사망하셨습니다. 강복을 보지를 못했어요. 김병성 아버지는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할아버지의 독립운동을 도와주셨습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8개월이라는 형을 살고 아버지는 그 해에 48년 그 해에 돌아가시고 저는 1948년생입니다. 7월 달에 태어났는데 저는 유복자로 태어났죠.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셨죠. 딸 3명을 데리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어떤 때는 제가 어머니가 계모인 줄 알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여성으로서의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남자처럼 키웠어요. 어디 가든 당당하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거지가 되어 배가 고파도 공부는 해야 된다. 그리고 교사를 해라.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영리하니까 나라를 살리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배가 고파도 해야 된다. 우리 많이 고팠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그 독립운동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자녀로서, 손자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에 항상 잠겨 있었죠. 아버지 얼굴을 보여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얼굴을 어디서 봤느냐? 충효 사진전이 있었어요. 경남예술회관에 추경하씨라는 분이 전시를 했는데 김병성으로서 나도 모르게 그 앞에 사진 앞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바로 인연의 끈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미나를 공부한 지는 한 15년 되네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하동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배아여고 다닐 때도 그 미술 선생님이 항상 너는 미술학과를 가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하듯이 어머니가 교사를 해야 되니까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수학교사를 지내면서 항상 나는 늙어 죽기 직전에 그림을 그려서 그림쟁이가 돼가지고 전시회를 한번 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해가 뜨도록까지 열심히 그려서 사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회를 열었죠. 제가 즐기는 것은 평풍을 주로 많이 그립니다. 평풍 중에서 가장 아끼는 그림은 이 십장생입니다. 그리고 동자도도 있고요. 지금 화해도도 있고 화조도도 있고. 일월 부상도도 있고. 이 십장생에는 보면은 소나무와 같이 이렇게 인내하고 묵묵히 사계절을 다 푸르고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사슴같이 청아하고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대나무같이 저렇게 꿋꿋하고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름같이 저 세상에서 뭔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용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기도 해서 저는 이 그림을 사랑합니다.

예, 이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그림을 지금 병풍을 20작품을 만들었는데 제가 마지막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보답달 겸 이거를 병풍을 이리 만들어서 그 병풍 만드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기만 합니다. 죽기 직전에 내가 이것을 전시할 수 있을까? 근데 전시를 그냥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별로 가서 강북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시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누구의 손, 누구의 딸, 이러한 이름으로 그 의미를 포함해서 전시를 하고 싶거든요. 투어를 하면서. 우리 같은 가족이잖아요. 독립운동을 하신 유족님들은 그 어두운 장막 같은 그 시절에 우리 선조님들이 수묵 선열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래서 작은 보탬이나마 내가 앉아 있고 내가 활동하고 있는 이 영역에서 우리는 그 작은 보답이라도 네,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살기 좋습니다. 그러나 분열이라는 것이 너무 문제고 대한민국이 이 잘 사는 이 나라 누구 때문에 잘 살까? 그 좀 생각해주는 정치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한민족인데 그것을 분열을 일으키면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길을 우리는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A large number of air pollutants are generated in different industrial sites during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waste treatment process. MicroOne has developed highly functional filters that can contribute to tackling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We look into MicroOne, which has specialized in producing industrial filters and emerged as a provider of environmental and energy solutions. MicroOne is located in Cheonan, Chungcheo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developed and produced source materials and parts based on its own skills. It has manufactured and operated facilities for large-scale atmospheric environmental plants. By contributing to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firm has obtained green technology certification.
1: MicroOne은 대기 환경 분야의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기능성 필터와 환경 설비, 그리고 차세대 친환경 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대기 환경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과 같은 유해가스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필터 기술부터 설비, 연구 개발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술력 신형 중소기업 인증, PTFE 멤브레인 녹색 기술 인증 등을 획득하였으며 2025년에는 우수기업 부설 연구소를 인증을 획득하였고 연구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0: MicroOne has developed Asia's first catalytic filter, which can sort out fine dust with micrometer-sized particle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the firm has delivered its products to the steel and cement industries, which produce a huge amount of fine dust.
2: 저희 캐타필 촉매 필터는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복합 대기오염 저감 기술입니다. PTFE 멤브레인 필터와 촉매 기술을 결합해 초미세먼지 포집과 유해가스 저감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해 에너지 절감과 운영 효율 향상에 기여합니다. 집중과 탈질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공간 활용성과 유지관리 효율도 높였습니다. 현재 발전소, 소각시설, 산업용 보일러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0: The heat energy recovery equipment is one of the core facilities of the company. The equipment can deal with industrial waste more safely and effectively. And the catalytic filter of the company plays a significant role in operating the facility. Based on the membrane-based technologies and sophisticated designs, the firm has provide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services.
3: 저희 마이크로원의 카타필 촉매 필터는 촉매, 부직포, 멤브레인 소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TFE 멤브레인은 분진을 90% 이상 포집하여 촉매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PTFE 멤브레인은 원료인 PTFE 분말과 윤활제를 혼합한 후 압축, 압출, 압연, 연신, 소결 과정을 거쳐 촉매 필터에 적합한 멤브레인으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촉매 필터 중 촉매 지지체 역할을 하는 PTFE 부직포에 촉매를 코팅합니다. 마지막으로 멤브레인과 촉매가 담지된 PTFE 부직포를 결합하는 합지 공정을 통해 촉매 필터가 완성됩니다.
0: When the exhaust gas passes through the filter, fine dust particles are filtered out. Harmful gases penetrate the catalyst layer and it is purified after going through chemical reactions. A single filter can get rid of dust and harmful gases at the same time. What is more, nitrogen oxide can be converted into nitrogen and water, so the amount of emitted nitrogen oxide can be decreased. Also, it can provide a reduction effect of air pollutant emissions.
2: 마이크론의 가장 큰 기술 경쟁력은 필터 기술과 촉매 기술을 하나로 융합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집진 설비와 탈진 설비를 각각 운영해야 했지만 저희 캐타필 촉매 필터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PTFE 멤브레인 필터와 촉매 코팅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집진 성능과 안정적인 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0: Micro One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develop future environmental technologies. It has accelerated researches on dust collecting systems, as well as methods that can reduce the emissions of harmful gases and carbon dioxide.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developing materials that can provide stable operation even under difficult environmental conditions.
2: 저희 마이크론 연구소는 저온 환경에서도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촉매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HCN 등 다양한 유해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차세대 촉매 연구와 현장 실증 과제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촉매 필터에 최적화된 PTFE 멤브레인 개발을 통해서 성능과 내구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으며 반도체, 2차전지, 수처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소재 연구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by advancing into the Taiwanese waste incineration market, which has been highly regulated. By fulfilling the strengthened emission standards, it has thoroughly managed the concentration level of the waste materials.
1: 저희 마이크로원은 지속 가능한 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대기환경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EPTFE 멤브레인과 촉매 필터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오염물질 저감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IoT와 AI를 활용한 스마트 환경 설비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친환경 솔루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0: Micro One has suggested innovative solutions that can better preserve atmospheric environment.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ies.

0: 도토리를 주워서 그 맷돌로 갈고 방앗간에서 빻고 분쇄기로 빻아서 그 고운 자루에 넣어서 그걸 짜가지고 하루 저녁 8시간 있다가 물 따르고 나서 그 앙금을 녹말 앙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묵을 끓여서 판매를 했던 거죠. 가을에 도토리 나올 때만 잠깐 한두 달, 두세 달 하고 나머지는 저 지금 마냥 그문 닫아놓고 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1일, 그때에서 이제 10월 25일 전으로 하면 딱 끝나요. 그 다음에 느트토리 떨어지는 거, 그건데 이제 그거는 양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서 가리고 하다 보니까 죽기가 어렵고. 산에 있는 참나무, 거기에서 달리는 게 상수리 도토리거든요. 요거는 입자가 되게 조그만한데, 제주도에서 갖고 온 제주도 도토리예요. 제주도 도토리는 여기 도토리 같지 않고 이렇게 크지 않고 여기 도토리의 반 정도, 쪼마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도토리 모양이 갸름한 까도토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쪽에서. 예, 선비 도토리, 속쓰리. 그 도토리가 녹말이 많이 나오고, 나오는 도토리에 따라서 녹말도 틀려지는 겁니까?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도토리 주운 대로 그냥 물에 담궈 놨다가 갖고 오시면 냄새를 맡아보면 뜬내가 나요. 그런 도토리를 갖고 녹말을 빼면 녹말이 당연히 안 좋게 나오죠. 도토리가 일단은 상품이고 좋아야 된다. 어떻게 고운 자루를 사용을 하느냐, 또 밀가루 마냥 아주 곱게 분쇄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녹말이 틀려지는 거죠. 똑같은 도토리를 하게 돼도. 보통 사람들이 입을 자루에다 대고 불었을 때 바람 통과가 잘안 돼요. 그나마 돌아가는 그 기계가 있으니까 이 물하고 같이 해서 도토리에 있는 녹말을 빼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고운 자루에 짜야지 녹말이 좋은 겁니다. 녹말을 갖다가 제가 이 자루에 놓고 짰을 때그 도토리 빠고 나면 나오는 찌꺼기 있잖아요. 그 녹말 속에서 그런 찌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1: 우리 아저씨가 주워 와서 이제 해봤지. 그래가지고 공부를 썼는데 저기 몽골 아줌니가 묵밥이라 써오더라. 묵밥을 어떻게 쓰느냐니까 없어 죽는데 나는 묵밥을 한장 쓰는 건 밥을 하는 건줄 알았어. 묵은 내가 써 있기는 했는데 묵밥을 해라 그래서 묵밥이 뭐냐고 그랬더니 묵을 쓸어 갖고서는 맛있는 간 쪽에서 타가지고 죽을 밥을 말아 먹는 걸 내가 했잖아. 아이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없었는데.
2: 묵밥입니다. 다른 데서는 묵사발이라고 부르는데 묵만 주는 데지만 저희는 이제 묵밥이라고 그래가지고 묵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묵만 먹으면 건강에는 좋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밥을 말아서 먹는 옛날에는 없이 살았을 때는 묵하고 밥하고를 겸해서 먹으면 밥도 조금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저기 요기를 하는 그런 종류의 저기 메뉴죠. 시골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드셨습니다. 도토리에 대해서도 뭐 상수리가 있고 선비 도토리가 있고 그런 참남에서 나오는 그런 도토리가 있어요. 그것도 종류가 몇 가지 되는데 저희는 상수리는 약간의 뭐라 할까 거칠다 그럴까 그런 저기가 있어서 상수리를 안 쓰고 선비 도토리를 쓰고 있어요. 선비 도토리는 이렇게 개려움하면서

나가요. 상수리가 많이 들어간 건 무기 보면은 이게 도토리 무기인가? 그런 그 허얀 무기 있잖아요. 그런 종류 거예요. 얘는 약간 색깔이 짙어요. 그리고 먹었을 때 느낌이 저는 상수리보다 훨씬 선비가 좋아서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옛날에는 산에 가서 주웠잖아요. 그것을 따거나 주거나 털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산에 가서 못 합니다. 법적으로도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건 이제 북한산이에요. 북한,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북한산 도토리가 들어오면 가공하는 데서 그걸 들여와서 저희가 가서 보고 선별을 해서 받는 거예요. 30분 이상 져줘야 돼요. 눌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져줘야 되고 아래 위를 섞어줘야 되니까. 안 져주면 아래 위가 섞지가 않아지니까 계속 져줘야만이 예, 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는 다 손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 기계가 나오고 나니까 양을 조정해서 넣고 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참 편리해졌어요. 그것만 해도. 다 돼가면 색깔이 윤기가 좀 나죠. 윤기가 나고 이렇게 주걱으로 이렇게 들었을 적에 그게 농도가 떨어지는 농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이 알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래요. 주걱을 꽂아서 이렇게 꽂아서 걔가 쓰러지지 않으면 그게 다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르신들이. 금방 썼을 때는 난창난창하고 버들버들버들 하죠. 근데 얘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굳으면 조금 뻣뻣한 기가 있는 거예요. 이 북어대가리를 쓰게 된 거는 저희는 종갓집이라 그전에 이게 제사가 많았어요. 그러면 북어를 제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북어를 잘라서 끼워서 쪄요. 그래서 북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사용해서 하니까 훨씬 육수가 맛있더라고요.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팔각하고 제피가 우리가 이제 생선 요리하고 그랬을 때 넣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어서 향을 강하게 하면 안 되고, 그거의 양에 맞춰서 조금씩 사용하고 있는 거죠. 통에다가, 그전에는 저 주머니를 만들어서 배부자기에다 넣어가지고, 다 넣어서 끓이죠. 처음에 열어야 돼요. 얘를 열어가지고 끓여야만이 여기서 나는 잡내가 날아가요. 중불로 줄여야죠. 끓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중불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끓이는 데는 적어도 4시간은 걸려요. 간장만 넣으면은 너무 검은색도 나고, 그 간장의 특이한 맛들이나 약간의 소금하고 비율을 맞추는 게 훨씬 칼칼한 맛을 준다고 그래나? 그런 맛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묵밥 해줬을 땐 김치 꺼내서 송송 썰고 넣고, 육수에 이렇게 많이 안 넣었어요. 이렇게 많이 안 넣고 간단하게 저기 이렇게 무라든가 이런 거 넣어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부어서 이렇게 해주셨죠. 김치. 육수도 중요하지만, 김치가 제일 맛있어야 돼요. 난창난창하니까 칼이 들어가면 이게 일그적거려요. 그럼 제대로 안 쓸려져요, 얘가.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가지고 1차 앞면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서 눌러서 얘를 이렇게 켜켜로 잘라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썰기 좋게 우리가 배분을 해서 넣고 칼로 썰죠. 이렇게. 이렇게 썰었을 때 예쁘게 균일하게 이게 이제 묵이 썰리는 거죠. 이렇게. 그냥 저희는 묵 자르는 틀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은 없어요. 요 정도 만들면 이렇게 이쁘게 올리고 김을 얹어주죠. 이렇게 참기름 이렇게 되면 묵밥이 완성됐습니다. 약간 묵이 쌉싸름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처음에 와서는 잘 먹지 않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이걸 한번 먹고 두번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찾아요.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하고
그래서 죽보다도 나은 게 저는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경기도 안성. 이인 아빠가 여기 태어나기는 지금 이곳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는데 아버지 따라서 이제 진천서 학교를 다녔죠. 직장도 진천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집이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고향이니까 들어가서 살자. 이래가지고 집을 짓고 들어온 거죠. 우리 아저씨가 그만두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집을 짓고 이 동네에 대해서 고모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이 동네는 옛날부터 그렇게 자급저기를 위해서 경제력인 것을 하기 위해서 묵을 그렇게 집집마다 다 묵을 만들어서 판매를 시내에다가 이렇게 이제 상가에 넘기는 거죠. 무슨 묵을 많이 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제 계절마다 바꿔서 하기는 하지만 주로 뭐 청포묵을 하는 집은 청포묵을 하고 뭐 도토리묵을 하는 집은 도토리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묵장사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늘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는 이렇게 다라에다가 도토리를 갖다가 이렇게 담가 놓고 그거를 돌절구에 쪄가지고 이제 이렇게 앙금을 만들어서 묵을 만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고장에서 했던 음식이니 그럼 내가 그걸 갖고 한번 여기서 풀어 나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겨울에는 메밀묵 있잖아요. 메밀묵을 엄마가 해서 동치미 국물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셨고 또 이제 도토리가 났을 때는 도토리 갖고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우리 엄마는 거기다 꼭 밥을 말아서 먹게 했어요. 하는 고장은 여기였지만 먹던 기억은 내가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적에 엄마가 해줬던 거 김치를 썽썽 썰어서 얹어가지고 이렇게 별 양념 안 했는데도 그렇게 넣으면은 합이 맞으면 맛있더라는 거죠. 엄마한테 엄마 그 묵밥 할 적에 그 전에 밥 말아서 먹었는데 그거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그 전에야 뭐가 있니? 집에 있는 채소 넣어서 끓여가지고 그걸 육수 삼아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김치가 맛있어야 돼. 엄마가 그러면서 좀 시골에서 왜 배추 꽉 차지 않은 김치 이렇게 한거 그걸로다가 해서 아삭아삭하게 하면 맛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재래시장도 가지만 저기 뭐 여기 같은 농협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많이 가는 편이고 저희는 자급자족이 많아요. 저희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어요. 2월부터 11월까지가 가장 많이들 드셔요. 어버이날이라든가 이런 때는 있잖아요. 자녀분들이 엄마들이 뭘 먹을래? 그러면은 우리 집 이렇게 묵밥을 말씀하시면서 어버이날 일주일 동안은 장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많이들 오셔요.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지만 기업에서 기업체 같은 데서 외지에서 손님이 오셨을 적에 많이들 모시고 와요. 엄마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늘 부부가 오셔가지고서는 묵밥을 잡수고 가셨는데, 근데 여기서 밥을 먹고 가면 편안하다. 소화가 잘 되고 기운이 난다. 그래서 늘 자녀들도 엄마를 모시고 와 잡수고 갔어요. 엄마가 하늘나라 가시고 났는데 자녀들이 삼오제 지내고 다 이리 왔어요. 와가지고 이 묵밥을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던 묵밥이었고, 우리 엄마 이렇게 해서 삼오날이에요. 라고 와서 먹었을 때, 정말 저도 눈물 났어요. 의식주가 우리가 어려울 적에 많이 사용한 게 이제 들로, 산으로 해서 나오는 생산하는 걸 갖고 먹고 살았으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늘 해먹던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날 나와서 먹는 음식이 된 게.

0: 그거 해서 먹고 살았지. 호박은 언제든지 범벅이라고 그러지. 옛날에는 그냥 아무 호박이론 해 먹었지. 그 힘들을 때는. 그런데 아무 호박이로나 이렇게 끓이면은 맛이 없어. 요즘에는 이 단호박이로다가 하지. 아무 걸로나 호박 범벅 안 해요. 단호박 있는 재는 얼마 안될 거요, 밑에. 10년 정도는 되지. 그 옛날에가 없었지. 심어 사는 거지요. 9월 달에 따지. 9월, 10월에 따. 이 호박이 오래 두면 썩어요. 저장이 힘들어. 이게 호박이. 그래서 겨울에들 이제 시방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살이 쪄서 이렇게 늙으면은 겨울에 많이 해 먹지. 끼니지,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라. 시방 그냥 조금씩 맛으로 먹는데, 옛날에는 이거는 너무 양호하지, 호박범벅은. 뭐, 그냥 쌀도 오다 가다 있고, 그냥 시래기죽에다가 그냥 멀겋게 해서로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해서 먹었지. 그 옛날에 나 시집 오는 께는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그냥 밥한 공기도 안 돼, 남자들. 그러면은 점심에는 고구마 쪄서 또 줘. 그럼 저녁에는 죽을 쏘. 죽을 쓰면 그렇게 죽이 그렇게 진짜 그림자가 왔다 갔다가 쌀이 없어. 어쩌다 했고. 그러려면 죽이 어울려야 쌀인데 어울리더라 안한 께는 죽이 진짜 남을 일이지, 뭐 한마디로. 그렇게 먹고 살았어라고. 여자들은 아침에 밥이라고 구경하지, 밥 구경을 하들 못하고 살았어. 그거는 오래돼서 모르지요. 어머니가 해준 거 먹었지, 뭐. 그때는. 어려서는 내가는 안해 먹었지. 내가 이제 이렇게 시집으로 오고 이렇게 나이가 먹는 게 이제 내가 써서 먹는 거지. 어려서는 어머니께 해줘서 먹었기 때문에 그건 뭐몇살 먹어서 먹었다는 건 그건 생각을 못 하죠. 할머니 됐겠죠. 오래됐지. 노인네들은 다 알지. 노인네들은, 이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똑같아요, 하는 과정은. 근데 이게 더 딱딱하지, 좀. 이게 좀 딱딱해서 하기가 좀 힘들지, 더.
1: 네, 그럴 것
0: 늙은 호박은 그래도 칼이 쑥쑥 들어가는데, 얘는 안 들어가, 칼이. 방랑콩. 그거는 뭐, 대중 없어요. 밭둑에 나는 동부로다가 넣는 사람도 있고, 이거 강낭콩 넣는 사람도 있고, 팥으로 불고서 팥으로 넣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옛날에는 강낭콩도 밭이 없어가지고 담배만 했기 때문에 강낭콩을 못 해먹고, 팥이 해먹었지. 밭둑에 나는 동부하고, 찹쌀을 불고가지고, 믹서에 갈아가지고, 그걸 넣고서는 이렇게 좋지. 하기 힘들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좋아하지도 안 하고. 그래서 옛날 사람이나 좋아하지, 요즘 사람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동네 아픈 사람이 있고 밥못 먹고 하면 그런 이들을 위해서 내가 호박 범벅을 쏟아주고 뭐 그랬지.

조금 아줌마. 익은 거는 보면은 반들반들하고 이 색깔이가 좀 이렇게 삭 파랗더라나고 조금 변해. 약간 적당하게 요만큼하게. 아니 크게 썰어도 되는데 얘 저 빨리 익으려면은 좀 작게 쓰는 게 좋고

뭐냐서 호박을 삶아서 호박 밥물부터 이렇게 잠기게 물이 좀 작으면은 더 넣고 물을 붓고 호박을 넣고 콩을 넣고 끓여서 이제 호박 익으면은 이 찹쌀가루를 부어요. 그러고 자꾸 주의하지.

덩어리 가져서 줘서야지. 찹쌀가루를 넣고서는 이렇게 한 소금 끓으면은 조금 줄이야, 줄이고서는 자 한 줌 끓여야 돼. 찹쌀가루를 풀어가지고 저어서 뭐 끓일 때가 얘들이 그냥 끓은 게 아니고 퍽퍽 이렇게 올라와. 퍽퍽 올라와가지고 저으려면 이런 데가 막 그냥 떨어지려면 엄청 뜨겁지, 그 끓은 게. 그때가 나는 제일 힘들더라고, 써보면. 간을 맞춰야지.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어. 제일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이런 거 좋아하죠.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는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니는 막 야단만 쳐. 그래서 정은 없어. 그래도 생각을 한 불쌍이야. 그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배도 한번 양을 못 채우고 그냥 손자들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느라고 그렇게 밥도 실컷 못 잡수고 들어가신 게 그게 안 됐어. 죽장사래. 죽장사하면 잘할 기라고 그 소리 더 잘하더라고.

청주 가다 보면 거기 다리가 있어. 그 다리 한 동네인데 동네 이름이 원통이요. 23세. 나는 이제 이 동네를 시집 오고 그 이제 영감은 여기가 고향이고 옛날에 저 아버지가 내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랬잖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나무 집이 반매로 댕기고 이렇게 해서도 참 그냥 사는데 나는 그래서 그냥 밥 해먹는 건 내가 담당이었지. 12살 먹어서부터 밥을 해먹었어 내가. 시집 와서 하는 것 같아. 시집 와서. 23세에 시집 와서 애 낳고 이렇게 하고 했지. 그 친정에서는 그런 건 없니 했지. 그 귀뚜막에 앉아서 어린 게 그거를 해다가 보면 디과지. 그런 게 그게 어린 게 못하게 하고. 고추 뭐 사러 가서 이제 거기서 사오기도 하고 내가 저 시방 씨 받아서 저기 널었어. 이거 하느라고. 아. 그거를 싹을 틔워서 이렇게 키워가지고서 심기도 하고 그래. 3월 달에. 저 들에 이제 언덕. 언덕이 되면은 요 밑에다가 호박을 갖다 심지. 올해는 사서 심었어, 호박물을. 거기다 심으면 걔들이 이렇게 언덕을 타고 올라가면은. 단호박은 일찍 따고. 호박은? 그거는

0: 7월 달에
1: 나.
0: 묽은 호박은 그냥 이렇게 썰어서 배에다 말리면은 그냥 저기 떡해 먹을 때 섞어서 이제 호박구제기 떡이라고 이렇게 그냥 김장할 때 육수 끓이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쌀을 넣고도 끓이고 그랬는데 쌀은 씹어야 되잖아.
1: 그죠.
0: 쌀은 거기다 넣고 끓이면 안 좋아. 밥 먹기 싫어서 그걸 쏘아서 이런 데다가 통에다 퍼놓으면 그냥 반 그릇씩 떠서 그냥 그 반찬 음식도 그냥 먹잖아. 약을 맨날 먹는 게 내가 그걸 먹어야 약을 먹고 그걸 안 먹으면 약만 먹으면 속이 부대껴서 그 쉽게 먹느라고 그냥 그건 퍼놓으면 넘어가는 게 먹고 살라고.

사람 살이의 원형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섬이라고 합니다. 섬의 가치, 섬이 숨기고 있는, 그리고 섬 사람들도 보지 못했던, 그냥 지나쳤던 그런 가치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0: there's no time to rest. They begin to dig for something among the rocks. There are various things attached to the rocks. It's a treasure field.
1: 근데 반산하시려고 이렇게 위험한 데로 오셔.
2: 귀하니까 대갖고 이제 자식들한테 보내고.
1: 결국은 또 자식들을 좋은 거 먹이려고 오셨구만. 돈 벌려고도 아니고. 아이고 참말로.
0: After the shells are gone, they wash the meat inside. They can only use their hands to do this job.
1: 바다에서 나오는 제일 귀중한 것들만 넣어가지고 만든 밥. 비빔밥인데요.
3: 네, 육지사람 잘 몰라요. 안 먹어본 사람은 해줘도 이만큼 가치 있는 걸 몰라요.
1: 귀한 질문. 네. 이걸 예전에는 안도에서 뭐라고, 어떤 비빔밥이라고?
3: 백년 손님 비빔밥.
0: A meal cooked with much care on an island where nothing is abundant. When much-loved kids or important guests come, the mothers of Ando Island cook this meal.

0: 마 화학자라고 하면 흰 가운을 입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합성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실 텐데요. 이 화학이라는 것이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한 실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사실 대화라는 것이요, 저는 굉장히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할 때도 대화를 통해서 이제 지식을 전달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대화를 통해서 이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고 굉장히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 된다는 것을 이제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2: For the Korean group, Professor Choi will lead the discussion.
1: 화학으로 원래 공부를 하러 유학을 나갔는데 역사를 같이 공부를 해서 석사학위를 받는다든지 책을 번역을 한다든지 프로 딴진러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삼라만상이 너무도 단순한 원리로 설명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신기하고 여전히 저의 가슴을 설레게 하거든요. 화학자가 돼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화학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화학자가 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장하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2: Let's listen to their dialogue first.
3: 양성 가수가 정확히
2: Our first guest is waiting to ask a question.
4: 안녕하세요. 저는 탄소처럼 열정의 불을 일으켜주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 성아랑입니다.
5: 주기율표 본 적 있어?
4: 아니요. 너무 기대가 돼요.
6: 화학이 뭔지 알겠냐고요?
4: 혹시 주기율표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1: 아, 네. 주기율표라는 것은 여기 지금 세트장에도 잘 이제 그려져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을 이제 모아서 그 화학적인 성질을 잘 드러내도록 대치해 놓은 그런 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2: So they understand that the periodic table shows the names of elements.
6: 엄청 뭐가 많은데.
2: But it's not very clear beyond that.
6: 원소가 뭔가요?
4: 원소는 무엇이고 원소는 어떻게 생겼어요?
1: 아, 원소. 네. 원소라는 것은 이제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고 뭐 여기 있는 뭐 탁자라든지 그치? 이런 것들로 다 쪼개다 보면 이제 원소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뭐 물처럼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을까? 아니면 어떤 알갱이가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알갱이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가 있다. 그 알갱이를 우리가 원자라고 불러요.
6: 그러니까
1: 원소는 이제 원자들이라고 하는 작은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0: 여러 가지 정말 달라 보이는 다양한 물질들이 사실은 이 표 안에 있는 한 118개 정도 지금 우리가 원소를 알고 있거든요. 그 118개 정도의 원소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화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1: In other words, the periodic table is an ordered arrangement of the chemical elements. We'll get into more details from a professor in Peru. Her enthusiasm for the periodic table is quite infectious. She teaches many people about the periodic table.
2: Era un bonito recuerdo para poder darles a todos y que pudieran tener una tabla periódica de bolsillo, básicamente. Además de las personas pueden también aprender un poquito más de la tabla periódica, de saber qué elementos están presentes.
3: Sí, es un gran acontecimiento importante en la química. Hay un antes y un después de la generación de la tabla periódica. Digamos que un elemento sería una unidad de Lego y la tabla periódica sería la casita de Lego que ustedes han elaborado. Entonces es una unidad y un todo. Y cada uno de ellos, cada una de esas piezas del Lego, tiene una característica, una particularidad en función al color o en función a la forma. Porque nuevamente nos ayuda a agrupar. Y muchas veces en ciencia en general, esas similitudes, esas agrupaciones de estos elementos que tienen características parecidas, es algo que es sumamente valioso y eso es lo meritorio de la tabla periódica. No es una ley en sí, sino es una forma de cómo comprender las cosas y cómo poder explicarlas.
1: Elements are the fundamental particles that make up matter. And the periodic table organizes the elements according to a set of rules. Now, let's dive deeper into this enigmatic table.
0: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것이 이제 화학계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인데요. 기본적인 이제 주기율표의 읽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기율표를 보시면 이렇게 가로줄이 있고 그다음에 세로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줄을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5주기, 6주기, 7주기에서 현재 주기율표에는 7주기까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줄은 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서부터 1족, 2족, 3족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이게 되고요. 그래서 총 18칸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18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족과 2족이 있고 그 다음에 재밌게도 3족부터는 좀 높이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족부터 12족까지를 이제 전위금속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13족부터는 다시 높이가 높아졌죠. 그래서 1족, 2족 다음에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까지를 이제 주족 원소 혹은 전형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좌우에 있는 전형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에 3족부터 12족까지 전위금속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율표에 저 57번에서 71번 또 89번에서 103번이 그냥 빼서 이렇게 한 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세트장에는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에 이렇게 쌓아서 표시를 했는데요. 보통은 그냥 두 줄로 화학자들은 표시를 하고요.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그다음에 바로 63, 64, 65, 66, 67, 68, 69, 70, 71까지가 한 줄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을 란타넘족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89번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 순서대로 쭉 그 밑에 14개를 배치를 하면 그것이 악티늄족이 됩니다. 요 한 칸에 들어있는 정보를 좀 보면요. 이렇게 네 여기 이제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호가 존재를 하고요. 이 기호를 이제 원소 기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원소마다 어떠한 기호를 할당을 해서 우리가 원소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해놓은 기호고요.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이 숫자는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원소마다 또 하나씩 독특한 번호를 할당을 해서 그 번호로 이제 원소들을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사용하는 주기율표에는 이렇게 두 가지 정보만 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정보들을 한 칸에 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각 원자들의 질량, 그것을 이제 원자량이라고 하는데요. 요 밑에 보통 원자량을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자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 좌우 공간에다가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1: Let's go back to our ongoing dialogue.
4: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 탑3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0: 안녕하세요.
1: What question will he be asking?
4: 네, 저기서 원소들 중에서도 되게 비싼 것들도 엄청 많잖아요.
0: 그럼요. 네.
4: 돈 이렇게 사려고 제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 같은 거가 궁금한데.
0: 그거의 경우에는 이제 지구상에 얼마나 있느냐 비율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비율이 이제 낮은 애들, 잘 존재하지 않는 애들은 아무래도 희귀한 애들일 것이고, 그리고 이게 많이 존재하는 애들은 희귀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딱 답으로 드리긴 어렵지만 보통 이제 주기율표의 아래쪽에 위치한 원소들이 이제 그냥 흔하게 보기는 어려운 원소들이다 정도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Theodore Gray has a deep obsession over the elements. He is in some way an eccentric figure.
5: I would not have been a good academic chemist. I like chemistry as a hobby, but not as a profession. But I'm also the author of a book called The Elements, which was a surprisingly popular book. It's been translated into many languages.
1: Best-selling author Theodore Gray was even awarded the Ig Nobel Award for Chemistry, which is a parody of the Nobel Prize.
5: So the Ig Nobel Prize is awarded by, I think it's called the Annals of Improbable Research, I think is the name. And every year they give out these Ig Nobel Prizes for accomplishments that cannot or should not be replicated.
6: The Ig Nobel Chemistry Prize this year is awarded to Theo Gray.
5: And they have an awards ceremony, and you know, you go there and there's a big audience of Harvard students, and the prizes are handed out by actual Nobel Prize winners. So, you know, my award was handed to me by a Nobel Chemistry Prize winner.
1: At the awards ceremony for the Ig Nobel, he was presented with a table that had the elements written on it.
5: I'd also like to acknowledge my parents. This is a joke that works in English. I don't know if it works in Korean, but the word table can mean both a physical thing that you sit down and eat dinner at, and it can mean a grid of numbers and letters. But it gave me the idea that maybe I could make a periodic table. So I did.
1: Afterwards, he made a wooden table with the whole periodic table listed on its surface.
5: I mean, it took me probably 5 years to get most of them. The only ones I don't have, I mean, everything above 96, you know, 96 and then everything along here, very difficult. I mean, these, curium, it exists, berkelium, californium, you can buy these. They are manufactured and sold for some very specialized purposes, but you have to have a license that's expensive to maintain. It's quite difficult. And then past here, it's just not available. The only thing that I don't have beyond that, so technetium 43 here, this stuff is radioactive.
1: Gray has one element that is very precious to him. Which one could it be?
5: Pull that. Okay, well, so we have the star, 3.5 troy ounces of gold. So this is currently worth quite a lot. The price of gold is very high. This is 1 ounce of platinum, which platinum used to be more expensive than gold. Now it's cheaper, I don't know. So gold and platinum, those are sort of the two classic very expensive metals. Palladium.

0: It also represents paper, but it represents just entire segments of society have worked on this for 300 years to get us that piece of paper. I mean, that was one of the things that one of Mendeleev's contributions was.
1: Dmitri Mendeleev is the chemist behind the periodic table. But the final periodic table was not the work of one person. It required the efforts of many researchers. The concept of what an element is had to be clearly defined first. French chemist Antoine Lavoisier from the 18th century took the first leap.
2: Lavoisier는 1789년 화학 원론이라는 책을 발행하며 화학적으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질을 원소라 이야기합니다. 당시까지 알려져 있던 33개의 원소를 제각기 규칙에 따라 4개로 구분했는데 재밌게도 첫 번째 그룹에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빛과 열도 원소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량적이고 계측적인 방식을 통해 근대 화학의 토대가 다져지게 됩니다.
1: Lavoisier's biggest achievement was quantifying elements, whereas British chemist John Dalton laid the foundation of modern atomic theory.
2: 원자는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당시 많은 화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존 돌턴이 19세기 원자설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원자의 개념이 확립되는데 돌턴은 나름의 계산을 통해 수소와 산소, 질소 등의 원자의 질량을 계산하였고 이를 활용하면서 우리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화학 반응을 이해하고 또 새로운 반응을 설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1: But there was a problem. To organize the elements, there had to be an order. But researchers back then were coming up with their own order systems. So chemists held the world's first international chemical conference.
2: 독일 카를스루에서 세계 최초의 화학 국제 회의가 열립니다. 세계 각국의 저명한 화학자들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원자, 분자, 그리고 원소와 원자량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을 이룹니다. 여기서부터 원자량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우리는 하나의 기준을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 Even though the International Chemical Conference was held to form a consensus, it utterly failed to achieve that among the attendees. That is when Mendeleev made an important contribution in bringing about the periodic table we use today. After he became a tenured professor at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he tackled a chemistry problem.
2: 멘델레프는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화학자였는데 학생들을 위해 화학 교과서를 집필하던 중에 포함시키고 싶은 원소의 정보가 많았지만 내용이 너무 방대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하나의 표로 넣을 순 없을까? 이것을 고민하던 결과 주기율표가 탄생했습니다.
1: At the time, his peers rejected Mendeleev's order system. But later on, his predictions turned out to be true, and the world heaped praise on him.
2: 멘델레프는 여러 원소들을 예측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에카 알루미늄입니다. 에카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이 하나 뒤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곧이어 프랑스의 화학자가 이 원소가 갈륨이라는 금속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프랑스 화학자가 발견한 갈륨의 성질과 멘델레프가 예측한 에카 알루미늄의 성질이 차이가 났다는 것인데 이것을 재검토해보니 오히려 멘델레프의 예측이 더 정확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며 주기율표는 조금씩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3: Yo tengo una pregunta que siempre quise hacerle. Ojalá estuviera Mendeleev para contestar. ¿Cómo fue que se dio cuenta que le faltaban algunas piezas del rompecabezas?

0: always with us, always a part of everyday life. That is Taekwondo. Now, powered by science, Taekwondo evolves once again. Powered by speed, precision, and data, smarter training drives motivation and engagement. United with science, Taekwondo is shaping the future. Though languages and borders may differ, we are united through the shared spirit of Taekwondo. Beyond the Olympic stage, passion comes alive. Taekwondo One is becoming a global sports tourism destination. Every day, we write a new chapter of harmony.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has become a driving force of K-culture, sharing Korea's spirit and style with the world. Kicks in rhythm, precision in every beat. Through the powerful movements of Taekwondo, we become one. Taekwondo, humanity's most dynamic icon, continues to prove its limitless potential to the world. Where curious footsteps pause, the vibrant spirit of Taekwondo fills the air. Inner strength, respect for others. Now a familiar part of everyday life, Taekwondo has become a celebration shared worldwide. A beautiful culture united through Ye, the spirit of respect. Connecting heart to heart. This is the world Taekwondo creates.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2: Hey.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3: 불세기 섞어라! 섰다!
2: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3: 바꿔라! 해! 섰다! 해!
2: 택견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검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입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0: 코드는 산업화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산업화 시대가 가져다주는 좋은 장점들이 있잖아요. 효율적인 거, 빠른 거, 그리고 이제 배송비 5천 원이면 어떤 물건이든 우리 집까지 올 수 있는 어떤 편리함, 그것들을 관찰하면서 그 동시에 양면적인 어떤 인간 소외 현상, 물질 만능주의, 뭐 노동 숭배, 그래서 양면적인 거를 되게 위트 있게 풀어낸 네, 작품입니다. 제가 그 봉준호 감독님 인터뷰를 봤어요. 그 복잡한 개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돌이켜 생각해봤을 때 무용 작품이 지극히 개인적이면 누가 안무가 김민을 궁금해 하겠냐에서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뭐가 있을까? 그래,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다루어 보자.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로덕트, 상품이라는 단어에 꽂히게 됐는데, 프로덕트의 몇 가지 철자를 바꿨을 때 알파벳 네 개만 바꾸면 바코드가 나오는 거를 딱 캐치를 카페에서 하고 혼자 이거다, 유레카 하고 이제 시작이 되었죠. 네. 처음에는 웃기를 바랬어요. 그냥 웃었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하면서 좀 놀란 게, 관객분들이 좀 폭력적이거나 무용수의 머리를 책상에 찍는 장면에서 많이들 웃으세요. 어? 왜 웃지? 이거 그러니까 잔인한 슬픈 내용인데, 근데 엄청 즐겨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뭐 그분들이 잔인해서 이런 게 아니라, 무용 공연에서 그런 행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블랙 코미디 식으로 웃긴데 조금 마지막에 찝찝하게 끝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작업을 막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보통 즐겨보는 영화나 혹은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제가 끝까지 보게 되는 영상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독자나 청자한테 시점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너는 여기를 봐야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따라가게끔 하는 게 어떤 그 영화의 그 뭐라 해야지? 연출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점을 제공해준다는 게.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무용 작품에도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딜 봐야 되지가 아니라 그냥 여기 보시면 돼요. 좀 친절한 게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이제 가능을 하려면은 무용 안에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이 남자가 왜 갑자기 이 책상을 만났고, 왜 갑자기 상자를 만났고. 근데 이런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감정이랑 상황이 생기니까 연극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제가 많이 듣던 소리는 너는 너 것만 잘한다 했어요. 너는 남들이 줬을 때도 그거를 다 네가 소화할 줄 알아야 좋은 무용수인데 너무 너 것만 잘해서 그게 좀 문제다. 근데 제가 그때는 좀 어렸을 때는 오히려 그 생각을, 그럼 내 거를 진짜 내가 제일 잘해보자 라는 어떻게 보면 오기? 가 가득한 마음으로 막 혼자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 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을까? 그게 아무래도 내가 만든 작품이겠구나. 근데 제가 그 과정 안에서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많이 개발을 하려고 많이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도 또래 애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안무에 대한 접근과 관심을 먼저 갖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잘하는 수업이 있고, 내가 못하는데 재밌는 수업이 있고, 내가 못하는데 재미없는 수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본인이 뭐를 가져가냐, 이제 선택하는 그 차이인데, 이제 정재혁 교수님 같은 수업은 현대무용 이제 기본기, 내가 못하는데 끝나면 뭔가 그래도 얻어간 것 같은 느낌을 항상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땀을 많이 흘려서인지,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업들은 이제 창작하는 수업, 뭐 오브제, 뭐 물병을 이용해서 뭐 동작을 만드는 뭐 이런 수업들을 막 했으니까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정말 진심으로 다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진짜 이게 내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막 했던 것 같아요. 멋 안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포머가 만만하게 다가오는 게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객이 퍼포머를 만만하게 봐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멀게, 너무 이렇게 멋있게 하버리면은 조금 그 현실 괴리감이 있잖아요. 근데 제 작품들을 보면 많이 칠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사람 같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사람들이 끝까지 볼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1: 특별한 것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왜 라이징 스타가 된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질문을 굉장히 많은 학생인 건 확실했어요. 그게 보통 타협은 별로 하진 않더라고요. 그 친구가 질문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얻고자 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 친구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질문 속에. 근데 그걸 보통 학생들한테 제가 답을 하면 학생들은 다 수긍을 해요. 근데 그 친구는 수긍을 하는 척을 했지 그게 끝까지 정말 이해를 하면서 나가는 친구는 아니었고, 특별한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학교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호기심을 쫓아가다 보면은 자기의 본업, 자기가 원하는 안무의 방향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김민희 학생은 그 본인의 본질, 자기가 해야 되는 안무의 다양함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쌓아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양성이 보이고 자기만의 색깔을 조금씩 찾아가는 친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사랑받는 느낌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엄청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작품을 좋아하는구나. 왜 저렇게까지 박수를 치고 기립박수를 해줄까. 근데 거기에서 제가 배워간 게 어떤 무대에 대한 겸손함이랑 또 자신감을 잘 배울 맞게 얻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잘해야겠구나. 대충 만들어서 올리면 이 관객들에 대한 어떤 예의가 아니구나 싶었던 게, 에든버러 관객들은 정말로 그냥 궁금해서 오는 거더라고요. 포스터 보고 얘 표정 웃기게 생겼다 표 사자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만족하고 가시려면 아 내가 진짜 잘해야겠구나, 작품 만드는 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무대 자체는 이제 스페인 이 마스단자 이제 페스티벌인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해요. 저는 오페라 극장에 서본 적이 없고 그리고 오페라 극장에 제 안무작을 올려볼 수 있는 기회도 당연히 없었고, 저희 Are You Guilty 작품이 무음이거든요. 20분 내내 무음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한 번 치는데 소리가 빵빵빵빵 울리는 거예요. 저희도 무대에서 실현을 하면서 저희 소리에 막 놀라는 거예요. 너무 사운드가 저기까지 가는 게 들리니까. 그래서 그 끝났을 때는 진짜 아 이게 큰 무대에서 쓰시는 분들이 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이런 이유구나. 압도되고 내가 들어가고 끝났을 때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냥 느끼고 왔다고 막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고 끝났을 때 뭔가 되게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저희가 말하는 용어들이 생겼는데 댄서와 퍼포머 그걸 어느 많이 나눴어요. 어렸을 때 와 쟤 춤 잘 춘다 아니면 와 쟤 무대에서 뭔가 퍼포머다 이걸 나누고 있는 거예요. 퍼포머는 뭐 무대에서 더 뭐 진지해야 퍼포머인가, 뭐 댄서는 더 뭐 화려하게 움직여야 댄서인가, 그 경계들이 많이 혼란이 와가지고 연극 배우라고 해서 나랑 다를 게 뭐가 있냐, 똑같이 무대에서 표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겁 없이 그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승낙을 했죠, 제의를. 그리고 많이 깨졌죠. 그게 저희가 연극이 힘든 게 제 감정이 안 좋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끔 무용은 제 감정을 몸에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아 피곤해 해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올라오거든요. 근데 연기 그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또 공연을 24회를 했어요. 한 시간짜리 공연을. 그러니까 막 중간에는 막 대사를 하는 건지 뭐 기계처럼 사인을 받아서 큐가 나오는 건지. 근데 연출님은 또 그걸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너 왜 그러냐 요즘 오늘 너 때문이다 망한 거. 그래도 배워간 게 무대에서 연기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겁 없이 무용 작품에서 그거 하나 배워갔어요.
1: 매번 무대에 쓸 때마다 그게 발전이 너무 된다는 게 좋았어요. 사실은 관객들은 다 새로 만나는 분들이고 그 몇 번 봤던 사람도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본인이 조금씩 발전시키면서 나중에는 그 디테일이 많아졌을 때 좀 더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바꾸는 것보다 밀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그게 계속 좋아지면서 좀 완성이 되어 가지 않나. 근데 그 완성이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완성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의 만족을 하는 완성이 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술가로도 부끄럽지 않고 내가 만족하면 그 관객들도 당연히 만족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 친구. 그런 면에서 조금 아, 이 친구는 굉장히 집요하구나. 아니면 이 친구 굉장히 리서치를 많이 하구나. 굉장히 몰두하고 있구나. 열정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편하게 얘기해서 어떤 예술가로 발전하거나 뭐 기대하거나 당부하고 이러고는 전혀 없고요, 사실은. 저도 이제 교육자지만 사실은 저도 예술가잖아요. 지금 이제 물론 교육에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저도 언젠가는 다시 예술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좋은 작품으로 그냥 같은 무대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다예요, 사실은. 뭐 제가 뭐 선생님이라고 교육자라고 뭐 이렇게 해라 길잡이를 갈라잡이를 해주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좋은 무대에서 같이 쓰는 게 좋고 그리고 예술가로서 자기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으면은 관객은 다 알아줄 거다. 그 얘기를 항상 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아마 할 친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술가로 끝까지 좋은 무대에서 같이 만나길 바라는 것 같아요.
0: 처음에는 무용수로만 이제 객원처럼 캐스팅을 하다가 이제 마음이 맞게 돼서 함께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월급을 줄 수 있는 무용단을 만들고 싶어요.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월급을 주어야 작업 시간을 합당하게 사용을 하고 이들도 어떤 합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거기 때문에 더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 그 지원사업 K아츠 온로드라고 있어요. 그거를 붙었는데 1,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몰랐던 거예요. 왜 1,000만 원씩이나 필요하지? 이거 어떻게 쓰지? 그 생각이 먼저
2: 들어요. 그 출제는 되는데.
0: 네. 근데 당연히 몰랐죠. 이제 소품비, 대관비, 댄서페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애들한테 40만 원을 챙겨줬어요. 근데 연습을 한 두 달 가까이 새벽 1시부터 5시? 택시비 못 줬죠. 근데 그때 이제 의리로. 뭐 미니 형, 뭐 미니 오빠가 하는 건 처음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제가 나와봤을 때 40만 원 받고는 못할 일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나라도 많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TOB 그룹이 가져야 될 지향점은 제가 댄서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모두가 안무가여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TOB 그룹 자체가 제가 대표이지만 김민의 안무만이 돋보이다가 내가 한번 삐끗했을 때 이젠 없는 거다. 그러니까 댄서분들도 안무를 해주시고 그 안무가 잘 나온다면 TOB의 레퍼토리를 계속 같이 돌려야지 장기적인 측면이 있는 거다 라고 많이 제가 강요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단원들 중 두 명이 이제 세 명이 신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원초적인 이유긴 한데 재밌어요. 뭐 만들어서 이렇게 보이게끔 연출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아직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이상적이고 어린 말일 수 있는데 추상적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안무가가 되고 싶어요. 나 무대에 나무 올릴 거야 하면 진짜 나무를 올릴 수 있고 나 무대에서 뭐 코끼리가 두 마리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들을 실현화시키고 시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안무가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자본도 있어야 되고 뭐 능력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딱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를 쫓으면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3: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교수님,
1: 네.
0: 저희가 경리단길에 왔습니다.
1: 근데 왜 경리단길인지 아세요?
0: 저한테 지금 퀴즈 내시는 거죠?
1: 퀴즈. 네.
0: 이곳이 예전에 네. 육군 중앙 경리단 그리고 현재는 네. 국군 재정관리단이 이 길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세 글자 경리단을 따와서 경리단 길이 된 거죠. 맞죠?
1: 대성 씨 도대체 모르는 게 뭐예요?
0: 다 알고 있죠 저는.
1: 와 이거 개그계 영재야.
0: 네 감사합니다.
1: 이 경리단 길이 네. 이태원이랑 옛 미군 부대랑 인접해 있어가지고 이국적이고 개성 있는 식당, 카페, 먹거리는 물론 다양한 문화 결합되면서 젊은이의 성지로 불리고 있어요.

0: 저희 걸어오면서 느낀 건데 네. 근데 사실 여기 뭐 길에 네. 딱히 뭐 벽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트랑 그 굉장히 밀접한 연관은 없어 보이거든요. 네.
1: 경리단길이 인기가 네. 많아지면서 무슨 리단, 리단길이 이 경리단길을 패러디해서 나온 말들이잖아요. 네. 패러디의 전통적인 표현은 원작을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의미로 쓰였잖아요. 근데 1960년대 이후로는 오마주와 같은 존경의 의미도 포괄하게 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키치적인 장난스러운 의미까지 가미하면서 뭐 무슨 음악, 미술, 문학, 네. 건축, 영화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죠.
0: 아, 네. 미술은 패러디를 하면은 네. 뭔가 그 저작권 문제 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그래서 패러디와 모방의 차이는 원작을 다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이것을 원작을 패러디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야의 마드리드 수비군의 처형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천안문 사태의 그 처참함을 처형이라는 그림으로 패러디를 했고요. 피카소도 한국에서의 학살을 그 그림을 따서 패러디를 했어요. 패러디한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가 이제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콜롬비아 작가가 있는데 네. 통통하게 풍선처럼 부풀려 놓은 아, 그림 기억나세요?
0: 네네네네.

0: 그 예술 쪽에서도 패러디가 있네요. 어, 저는 진짜 몰랐어요. 하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
1: 재성 씨, 여기 네. 경리단길이 핫해지면서 청담동에 있었던 갤러리들이 꽤 많이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오. 오늘 가는 갤러리는 첫 개관하는 갤러리라는데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요.

0: 너무 아늑하다.
1: 들어오니까 다른 느낌이에요. 밖에서 봤을 때랑
2: 뭔가 딴 세계에 온 거 같죠?
1: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2: 신화적인 세계.
1: 맞아요 맞아요.

0: 이 그림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멋있네요.
1: 진짜 이 그림은 예. 정말 저희 집에 좀 걸어놓고 싶어요.
0: 아 진짜?
1: 네.
0: 아 이것도 좀 비싼 가격인데.
1: 아,
0: 이 작가님 그전 작업 봤을 때 가르강티아의 고개사라는 제목으로 전시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창작이라는 고개를 계속해야 되는 걸 자신에 빗대어 그리셨다고 그랬거든요.
1: 네.
0: 근데 이번에는 좀 구름에 빗대어 그리신 것 같아요. 구름이라는 게 네. 땅과 하늘 사이에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애쓰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나 작가님의 삶 그런 것도 형태를 유지하면서 애쓰는 모습으로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아, 되게 독특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저는 보면서 그리고 네. 되게 이런 것들은 뭔가 싶어요. 카라멜 같은 게 묻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0: 네.
1: 이런 느낌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렇게.
0: 네,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옛날 고전적인 재료와 현대적인 재료를 막 섞어가지고 새로운 회화적 기법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브제적인 거를 영속성이 있는 것과
1: 네.
0: 순간 없어지는 재료들 그런 거를 병치함으로써 작품의 심도를 깊이 있게 만들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멋진 꿈을 꿨을 때 한 장면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0: 그쵸,
1: 들어요.
0: 그렇죠. 뭔가 네. 꿈속의 한 장면?
1: 네. 오, 이거는 어떤 작품인가요?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0: 와, 이거 프란체스코 파테네 작가로 아시아 최초 전시래요.
1: 아~
0: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그림인데요.
1: 네.
0: 이 작가의 말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1: 네.
0: 완벽한 것은 존재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나타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완벽함보다는 불완전한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유로운 선과 함께 그 불완전한 거에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거기에서 서로 느끼고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1: 네. 제가 딱 봤을 때 느낌이 또 자화상 같기도 하고 사람이 딱 앉아있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자세로 앉아있거든요. 근데 이런 선들이 어떤 사회에서의 그런 힘듦, 찌듦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0: 저는 네. 다음부터 대성 씨한테 질문을 할래요. 뭐 아니, 하나 얘기를 해주면 팍 이렇게 파생돼서 막 나와.
1: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0: 아, 영재야.
1: 교수님 근데 이 작품은 제가 아는 그림 작품이랑 좀 다르거든요.
0: 김승현 작가의 본 시리즈예요. I was born to love you. 그 퀸 노래가 있어요.
1: 아, 퀸은 알죠.
0: 네.
1: 네네.
0: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팝송을 차용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서 작업을 했어요.
1: 아...
0: 이 작가에서 눈여겨볼 만한 거는 경이로운 방을 꾸미는 거예요. 자기가 네. 좋아하는 가구나 뭐 작품들이나 또 뭐 소품들이나 그런 거를 다 사서 꾸미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사람의 머릿속이야말로 정말 경이로운 방이다. 그 단어들을 써놓는 거야.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 생각하는 것들. 그러면 상상으로 경이로운 방이 만들어지잖아요.

0: 진짜 갤러리네요.
1: 그쵸.
0: 네. 야, 이것도 멋진 작품 같거든요.
1: 네. 빛의 한 부분이 색이라는 걸 차용해가지고 여기 작업을 했는데요. 전통 조각보라는 모티프를 사용해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0: 그렇네요. 약간 전통의 느낌으로.
1: 요 빛도 화려하지만 메인 작품은 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보실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한번 봐보세요.
0: 아, 저 작품이에요. 저 위에가 뚫려 있는 게 저게?
1: 저기 천장이 뚫려 있잖아요.
0: 네.
1: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과 시간의 빛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높이가 35m예요. 그래서 35m의 높이에서 지하까지 빛이 떨어져서 섬세한 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0: 너무 멋있네요. 어? 저기 앞에 나무들이 막 있는 게 저것도 뭔가 작품인 것 같거든요.
1: 네. 여기 작가님께서 남산 소나무의 밀도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여기에도 작업하셨다고 하는데요. 작가님 만나뵙고 말씀 들어보죠.
0: 네. 네.

0: 안녕하세요, 작가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아닙니다.
0: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설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끔 설치 미술도 하고 있습니다.
0: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지금 인터뷰하는 곳이 이 지하철 역사 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적인 소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점을.
1: 그렇죠. 일상의 소리.
0: 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작가님의 작품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1: 네, 영광입니다.
0: 너무 느낌이 좋거든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제 작품 같은 경우는 이 녹사평역이 남산에서부터 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녹지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나무 숲을 이 지하철역에서 한 번 더 새롭게 해석해보고자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0: 근데 이게 다 소나무는 아닌 거죠? 여기 있는?
1: 소나무는 너무 비싸고요.
0: 아, 그래요? 그럼 무슨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건가요?
1: 이 소나무 숲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면 소나무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0: 네. 근데
1: 실제로 숲은 굉장히 생명력이 왕성한 곳이어서 다른 나무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나무 숲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소나무, 팥배나무, 삼번나무, 신갈나무, 단풍나무 이런 나무들의 관계를 이 공간으로 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재 색깔이 살짝 다른데요. 그 다른 나무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0: 근데 저는 아까 싹 걸어보면서 느낀 게 한번 싹 걸어봤거든요. 근데 숲이라는 느낌도 들었는데 저는 고궁? 궁을 거리는 느낌이 좀 셌거든요.
1: 아, 왜 그럴까요?
0: 아무래도 저 바닥의 느낌이.
1: 아, 네.
0: 예, 숲의 바닥이 아니라 약간 고궁의.
1: 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거의 처음 들었는데.
0: 아, 네.
1: 아, 저는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샜던 거.
1: 네네. 돌하고 목재하고 되게 단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전통 공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라서 네. 너무 탁월한 해석이십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아,
2: 꿈나무예요?
1: 그러네요.
2: 저기 아텐더 시티의 영재.
1: 아, 네.
2: 교수님 저기 작품 중에서 생태학적 상상력.
1: 아, 네, 네.
2: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1: 네.
2: 생태학적 상상력이란 무엇일까요?
1: 그러니까 생태학은 사실 과학이기는 한데
2: 네.
1: 환경하고 생명체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관계망으로 저희가 얽혀 있잖아요. 사람과 어떤 생명체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생명체들과 환경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많은 존재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영향력을 상상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무시하면 궁극적으로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2: 네.
1: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해하고 상상했을 때 조금 더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해서 사람들한테 정말 풍부한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싶습니다.
2: 아,

0: 그럼 이런 작품들을 만드시고 구상하시고 조경활동 하실 때 어느 곳에서 영감을 많이 받으세요?
1: 그냥 아주 다양한 일상 속에서 어제까지는 별거 아니었던 게 되게 별거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일상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일상에서. 같아요.
0: 네. 아침에 깨우다가도 이렇게
1: 네네 어떤 거는 진짜 막 다림질하다가 영감 받는 것도 있고
0: 진짜 일상에서
1: 네.
0: 혹시 앞으로 이런 작품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거 구상 중이신 게 혹시 있으신지
1: 아주 어린 나무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어린 나무들은 사실은 되게 보잘것없고 값도 싸고 그러지만 엄청난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걔네들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묘목으로 만드는 숲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해보고 싶은데 혼자서 할 수는 없어서
2: 근데 이게 굉장히 부러운 게 여기 도시 곳곳에 작가님만의 숲을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매우 보람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좋은 공간이 사람들의 삶에서 정말 좋은 기회들을 만들고 좋은 계기들을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어떤 행복감을 줄 수 있다면 공간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0: 작가님의 작품 그리고 공간들을 우리 관객들이 느낄 때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어떤 점을 더 느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우리 주변의 자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호기심?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알게 되면 그 자연과 저와의 관계도 달라지고 더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그런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얘기를 들으면서 저부터도 자연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잡초 하나라도 더 눈여겨보고 자연에 대해서 조금 더 아끼고 네. 사랑하는 네.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일단 저부터 바뀌었습니다.
1: 우와! 우와!
0: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네.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와이엇.
1: 저는 다 했어요.
2: 오. 와, 진짜 잘했다. 저는 어때요?
1: 잘했어요. 우리 이제 어디 가요?
2: 잠시만요. 아침에는 남산 케이블카 탔고 한강라면은 점심에 먹었고 다음에 자전거 투어?
1: 아니요, 경복궁에 갈까 봐요.
2: 좋아요. 경복궁 가면 한복을 빌려서 입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 같이 입어볼까요?
1: 한복을 빌려요?
2: 네, 승준 씨도 같이 투게더.
1: 저는 괜찮아요.
2: 승준 씨, 한복을 입으면 경복궁 입장료가 무료래요. 아, 잘생긴 승준 씨.
1: 알겠어요. 경복궁 가기 전에 한복 대여점을 찾아봐요.
3: 와우, Wyatt's energy is no joke. I like to make a full day of plans too, but Wyatt takes it to a whole new level. A useful Korean expression when asking about people's plans or schedules is 뭐 할 거예요? You can add any date in front of it to ask about the near to far future. Like 이제 뭐 할 거예요? Or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To answer, you would simply say 무엇을 할 거다. If your plan is clear or uncertain, use 을까 보다 or 릴까 보다 before it. Now, let's look at an example. Did you catch how they said, I think I might go to 경복궁 in Korean? 경복궁에 갈까 봐요. Since 가다 has no 받침, it becomes 경복궁에 갈까 봐요. If you plan to eat 팥빙수, 먹다 has a 받침, so it becomes 팥빙수를 먹을까 봐요. How would you tell someone a series of things you plan to do one before the other? For example, if you plan to go to 경복궁 palace, but before that you plan to find a hanbok rental store first, in Korean, the word for before that is 그 전에. You would say 경복궁에 갈 거예요. 그 전에 한복 대여점을 찾아야 해요. Or to shorten it into one sentence, you add 기 전에 to the verb in the first statement to connect it to the second. Just like this. 경복궁에 가기 전에 한복을 빌릴 거예요. 경복궁 Palace, Korea's iconic palace, was built in 1395 by Taejo Isonggye, the first Joseon Dynasty king. 경복 means great blessing from the sky. 경복궁 Palace is a popular destination for visitors in Korea to explore royal culture and Joseon Dynasty architecture. All right, let's practice what we learned today.
1: 경복궁에 갈까 봐요. 그 전에 한복 대여점을 찾아야 해요.
2: 경복궁에 가기 전에

0: 진짜 여기서 텐트 치고 도인처럼 사는 거야. 나는 자연인이다 여고생 보자.
1: 싱그러운 영화거든요. 그냥 귀여운 4명의 소녀들의 이야기를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0: Today's Key Story movie is The Girl. It is a film about the adventures of high school girls as they grow through their connection with animals and nature. It premiered at last year's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received favorable reviews. Director Yoo Jae-uk directed with his unique sensibility. Rookie actress Park Hye-jin, Lee Seung-yeon, Park Hyo-eun, and Choi Soo-in each showed off distinct personalities and charms.
1: 주위의 친구들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잖아.
2: 어디서 봤는데 사람들은 애기랑 동물 넣은 사진을 제일 좋아하는데
3: 공부하기 싫으니까 별걸 다 개발한 거.
4: 진짜 나만 아는 곳이야. 같이 갈래?
5: 이름 앞에 서열만 붙는 이상한 대학 갈 바엔 안 간다.
0: Let's watch The Girls together. It's a spring day, some 200 days to the college entrance exams. In-hye is not in the school library, but at the animal enclosure.
6: 어디 갈 건데? 움직이지 마라.
0: She looks quite skilled, like she's done this many times before.
7: 기마태 쌤이 끝나고 오래.
0: But on this day, the careers teacher has called her and
7: 이번에 이정혜 1반 김수민 이렇게 네 명 오래. 내가 너 찾았으니까 너가 이정혜한테 얘기해.
0: What these four girls share in common?
8: 왜 오라고 했는지 알아?
9: 저번에 진학조사 했던 거는 기억나?
10: 대답.
9: 네. 니들만 백지로 냈어.
0: Is that they have no dreams, no colleges 얘들아, they aspire to attend.
9: 대학 많아, 어? 면접만 잘 봐도 니네 같은 애들도 붙여주는 대학 많아. 가진 수를 써서라도 수시 붙인다. 다음 주까지 어디 진학할지 정해와.
0: So, only because of a motivated teacher, they come to be the college interviews preparation group. Actually, what In-hye wants more than college is for her boyfriend Chan Young to publicly acknowledge that they are dating.
11: 잘 가.
0: However,
12: 여자표도 중요한데 사귄다는 소문 나면 표 떨어지거든.
0: All Chan Young cares about is elections, and he asks her for a favor.
12: 오늘 촬영해도 되지?
0: He wants to shoot video of In-hye's parents' restaurant for his campaign.
13: 무슨 촬영이라고?
12: 회장 선거 연설할 때 자료 화면으로 쓰려고요.
14: 이런 게 대입에 도움이 된대.
0: He begins to record.
13: 이게 돼지 자궁인데 이게 냄새가 많이 나서 손질하기 힘들거든요. 절대로 비리지 않게 깨끗하게 손질해서 팔.
0: She does wonder how a restaurant PR video should help his campaign.
13: 주방에.
15: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김찬영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리는 영상은 한 학교 급식 납품 업체를 잠입 취재한 것입니다.
0: But oh no, it feels like an expose.
15: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14: 진짜?
15: 또한 입시 정보
0: 납품. But even this kind of boyfriend is someone In-hye can't let go of. One day, she happens to discover a hidden plane in the wooded hills near school. Meanwhile, Seo-hee ends up cleaning the animal enclosure as punishment for carrying a knife.
7: 회장 선거에 나온 집, 너네 집 맞지?
3: 아니야.
7: 간판에 네 이름 적혀 있던데.
3: 청소 안 해? 학교에 카레 갖고 오냐? 야, 너 압수당한 거 아니었어?
7: 두 개 갖고 다녀. 생존하려면 항상 대용품을 갖고 다녀야 돼.
0: Seo-hee is a survivalist who is always preparing for a disaster.
7: 이상기온으로 재난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거 알아? 재난이 오면 난 내가 죽는 대신 죽일 거야.
3: 이 칼을 원 없이 휘두를 수 있는 곳이 있어. 같이 갈래?
0: In-hye asks Seo-hee to accompany her to her secret spot.
3: 혼자 왔을 때 오기가 겁났거든.
0: There, the two of them create a sanctuary. The two grow closer and put in a lot of work, also for the animals at the enclosure at school. One day, though,
12: 얘들아, 이제 할 필요 없어. 사육장 폐쇄할 거야.
0: A sudden decision is made to tear down the enclosure at school. So the girls decide to move the animals to keep them safe.
3: 정이야. 우리가 계획하는 게 있는데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13: 응? 좋아.
7: 너 뭐 하는 건지 들어보지도 않냐?
3: 응, 괜찮아.
0: Happy-go-lucky Jung-hye joins them. And so the girls build a new enclosure in their peaceful spot in the hillside. Also, they think of someone else they would like to have joined them. They send an invitation to Soo-min, a self-made loner.
5: 왜 하는 거야? 학교에서 맨날 졸기나 하고 마치 죽은 것 같았어. 그런데 여기선 그렇지 않아.
0: Even prickly Soo-min decides to join them. They might not have typical college dreams, but together they form the Gorls, named after wild goats that can live anywhere and do whatever it takes.
7: 도로를 많이 지어서 사냥들이 서식지를 이뤘대. 근데 걔네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잘 수 있대. 걔네 절벽을 막 뛰어다니더라.
5: 우리 이름 사냥들로 하자.
0: Will the four friends be able to keep their little paradise safe? The adventures of girls who go beyond school grounds to set out for themselves in nature. It is the movie The Gorls. Let's meet the director and actresses. The director says he wanted to make a story about girls' adventure.
10: 도리 소녀 4인방이 동물들과 자신들을 위한 안식처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여고생의 우정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0: The girls or wild goats mentioned in the title symbolizes the courage of the girls who seek their own path.
10: 사냥 보호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사냥을 봤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냥들에서 이 친구들이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원하는 것도 없고 이 친구들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냥처럼 자기가 어디든 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네 명의 친구들이 길을 내는 그 모습에 용기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0: Actress Park Hye-jin played the role of In-hye, who is not interested in going to college, but is passionate about caring for animals.
11: In-hye라는 캐릭터는 너무 저의 성격과 태도와 비슷하더라고요. 이건 내 성격을 조금 입혀가지고 In-hye를 연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직접 친구들이나 친한 선생님들한테 저의 태도나 말투를 물어보면서 저의 성격을 많이 입히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0: Actress Lee Seung-yeon delivered a lauded performance as Seo-hee, a survivalist who prioritizes preparation for disasters.
16: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되게 독특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리딩을 하고 하다 보니까 특이하기만 한 친구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Seo-hee에게 애정이 점점 생겼고 칼을 들고 다니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손을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서희의 불안함이나 경계심을 잘 나타내줬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감독님이 중간에 딱 알아봐 주셨을 때 너무 뿌듯했고 아, 캐릭터를 잘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0: The actor's teamwork was crucial in portraying how these lonely characters come together as friends.
17: 처음 대본 리딩 하려고 만났을 때는 저 빼고 언니들이 다 성인이라서 대화에 낄 수 있을까 하고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언니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잘 챙겨주는 거예요. 촬영장에서도 정말 많이 저한테 도움을 줬고

0: 고 초반에는 많이 어색하고 낯가림도 심했지만 의상 피팅하고 식사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인물 분석 소통하고 각자만의 생각을 퍼즐 조각 맞추듯이 하나의 생각으로 뭉쳐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Featuring a brilliant ensemble cast of four actresses, it is the movie The Girls. Who is the character K-Story zooms in on in The Girls?
2: 취미는 뭐예요?
3: 저는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4: 봉사활동 뭐 했어요?
3: 저 뭐 했다 그러죠?
1: She has no college prospects in mind. Nothing she dreams of becoming.
3: 나는 자연인이다 여고생 보자.
1: But she does want to help animals. It's Inhye. Actress Park Hye-jin took on the role. Exuding a charming eccentricity, she showcased a complex character.
5: 동물한테 말을 하는 장면을 리딩을 시켰는데 정말 동물과 말하는 듯한 느낌? 그런 되게 독특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1: Experience her unique and delightful energy. Girls enjoying an adventure in the woods. It is the movie The Girls.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바쁠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의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꼬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 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의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의 안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저는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2: 아.
1: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중에 최고는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라면.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아.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딱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As part of an effort to boost the global eco-friendly energy industry, Eco and Dream specializes in developing precursors for the batteries of electric cars. Based on the customized production capabilities, the company has produced high-quality precursors that can decide the performances of vehicles. We explore Eco and Dream, which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achieve global carbon neutrality. This is the Saemangeum campus of Eco and Dream, which is located in Gunsa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the first generation business in the Korean battery materials industry, the company has developed original technologies for secondary battery materials as well as environmental catalysts. With the aim of creating eco-friendly values for a better future, the firm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in the fields of environmental and energy technologies.
1: Eco and Dream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 활물질 전구체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용 촉매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소재 기업입니다. 환경 촉매 분야에서 축적한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확장하였으며 고객이 요구하는 고품질 전구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생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0: Precursor refers to a core component that decides the performances of electric car batteries. Different types of raw materials, mixing ratio and sizes of particles decide the quality of batteries. The company has provided high nickel precursors, which have a nickel content of 90%. It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driving range of electric vehicles.
2: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활 물질 전구체는 양극재의 구조와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소재로 에코인드림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균일하고 높은 품질의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anks to the enhanced performances of batteries, the premium precursors of the company have been widely provided through the global energy supply network.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and mass production system, the firm has constantly boosted cooperation with the global completed vehicle and battery makers.
2: 저희 에코앤드림은 고객이 요구하는 배터리 성능에 맞춰 금속 조성, 입자의 크기와 구조, 물성을 정밀하게 설계한 맞춤형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드니켈부터 하이니켈, 울트라 하이니켈 전구체까지 폭넓은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 Eco and Dream has implemented production facilities that can manufacture precursors in various sizes, shapes, and properties. It has spearheaded effort to increase the energy density and safety, which are required elements for highly functional batteries.
2: 전구체의 품질은 공정 변수와 이물 관리를 얼마나 정밀하게 제어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에코앤드림은 이러한 핵심 공정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18년간 축적된 생산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정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0: 새만금 캠퍼스는 에코인드림의 역량을 담아낸 최고의 양산 설비로 뛰어난 전구체 품질과 성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1: High quality precursors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energy density and stability of batteries. Also, the company has strived hard to minimize the use of energy as well as industrial water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2: 저희 에코앤드림의 생산 공정은 생산 공정과 함께 EWR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구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수는 증발 농축기 등을 통해 공정수를 회수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수된 응축수는 공정 내 재사용하고 황산 나트륨 등 염 성분도 회수해 자원순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Echo and Dream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studies to develop high-performance, high-nickel precursors. More, it has focused effort into increasing the driving range and maximizing the performances of batteries. Instead of simply producing precursors, it has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new battery materials.
2: 에코앤드림은 소재 기술 기반 기업으로서 촉매 소재와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현재 보유 특허는 총 38건이며 이 중 20건이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특허입니다.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기술 4건을 추가로 출원하며 차세대 소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The improved capabilities of the company have already gained recognition in the Korean and overseas battery supply networks. It aims to take the lead in the field by developing core materials and technologies for the future battery industry.
3: 에코앤드림의 목표는 전구체 제조 기업을 넘어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이니켈 전구체를 비롯해 LMR, 고전화 미드링켈, LFP 등 차세대 전구체 개발을 지속하여 고객의 다양한 배터리 플랫폼에 대응하고 있으며 전구체 전해질 사업 분야에도 개발과 투자를 진행하여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생산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객이 가장 먼저 찾는 파트너가 되고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소재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 Echo and Dream has developed core materials that can protect it and in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as a provider of eco-friendly mobility solutions.

0: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Buongiorno, my friends. 안녕하세요. Welcome to the final episode of our extraordinary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and delicious products of this country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ors. And for this reason, today is the last episode and I brought you in a very, very special place. We are in Jeonju. Today, especially, we are here in this beautiful Jeonju Creek, and right beside there's Dokgaebi Market. It's a morning market that starts before sunrise and already disappears by the morning. So you can only meet this market in the very early morning. I think it's the very best place to start our discovery of Jeonju. So let's go.
2: Hello,
1: 신선하네요.
2: 예, 너무 직접 키워갖고 갖고 나오니까요.
1: 아, 진짜? 직접 키우시는 거예요?
2: 네, 제가 우리가 직접 키웠어요.
1: 다 여기 전주 근처에 있는 분들이 여기 직접, 네, 키워서 네. 그리고 여기서 파는 거예요.
2: 네.
1: 근데 매일 있어요?
2: 매일 나와요.
1: 매일 나와요? 네. 오늘 몇 시에 나와셨어요?
2: 아침 새벽 4시에.
1: 4시?
2: 집에서는 한 3시 좀 넘어서 나와갖고 여기 4시 되면 내려와요.
1: 아직 저는 어떤 요리 오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 봤으니까 사고 싶은 것 같아요.
2: 네, 대파요?
1: 이렇게 한 묶음?
2: 네, 한 묶음에 3,000원이요. 이렇게, 아, 이렇게 3,000원, 이렇게 3,000원.
1: 아, 진짜로?
2: 네, 네.
1: 너무 싸지 않아요, 선생님?
2: 그래야 사시죠. 그래야 여기 새벽시장, 도깨비시장 오시면 싸다 하고 사가시죠.
1: 와. You see, my friends, this is the magic of these places. So this very outstanding woman woke up at 3 o'clock, the vegetable that she directly grows. That's amazing. I'm almost moved about that.
3: Oh, 이거 올가리?
1: 와, 여기 진짜 여기서도 신선하네요. 그거 진짜 에이. 여러 가지.
2: 예.
3: 어, 근데 이거 뭔데요?
2: 호박.
3: 이거 호박이에요?
2: 예, 옛날 조선 호박.
3: 어, 이거 호박잎.
2: 예, 이거 조선 호박잎. 여기서 딴 호박잎. 예. 세트.
1: 아, 맞아요. 내 말이에요. 세트로. 예, 세트로. 이거 무조건 이거 둘 다.
2: 평소에는 하나에 2,000원을 파는데 에이. 오늘 비도 오고 1,000원씩 그냥 세일합니다.
1: 그러면 다섯 개.
2: 다섯 개.
1: 그럼 다섯 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잘 가세요. 와. 오,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선수님.
2: 네.
1: 와, 고추가 크네요. 맵지 않아요? 많이 맵지
2: 않아요? 안 매워요.
1: 그러면 어떤 요리 할 수 있을까요?
2: 야는 그냥 이렇게 식사할 때 찍어 먹는 것. 당근자.
1: 아, 아삭아삭 해서.
2: 네, 아삭하게 해서. 아.
1: 사이드로, 오, 이거, 오케이. 이거 반찬으로 이런 거 막 네. 받을 거예요. 네.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한 바구니. 뚱뚱한 걸로. 아, 이거 표고버섯이죠?
2: 네. 참나무 표고버섯.
1: 아, 그러니까 네. 맛있어요.
2: 네.
1: 오, 쿨. 근데 선생님, 여기 근처에 어떤 전통주 있을까요?
2: 이강주.
1: 이강주?
2: 네. 이 저기하고 이 음식하고 한잔 최고겠어요.
1: 아, 그런 전통주 이런 신선한 네. 야채랑 잘 네. 맞을까요?
2: 맞죠.
1: 아, 진짜로?
2: 네, 그러면요.
1: 해결된 것 같아요. 오늘의 전주 미션. 감사합니다.